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김명식과 송정미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냄비 뚜껑을 살짝 덮어보자 라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영어 속담,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 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 속담인데 한글이에요 라고 이병욱 씨께서 딴지를 걸어주셨습니다. 예, yeah.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 예, 이런 속담이 예, 영어로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 됐든 무언가를

조급하게 기다리면서 계속 확인을 하면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고 더 안 되고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그런 영어 속담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참 바라고 뭔가 기다리고 하는 것들에게는 좀 조급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결과를 빨리 보고 싶고 하는 마음에 계속 들여다보는, 예. 체중계 계속 올라가고, 예. 운동도 안 했는데 계속 올라가. 예. 그러면, 뭐, 살이 안 빠져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어떤 뭐, 메일이라든지, 뭐, 문자 답장이라든지, 뭐, SNS 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더 시간이 느리게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뭐, 요즘 분들, 예, 주식 많이 하시니까, 예. 쳐다본다고 오릅니까? 안 오른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계속 들여다본다고 오르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 할 일을 묵묵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뭔데 됐네. 이거 왔네. 이거 올랐네.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냄빗물이 언제 끓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새 끓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살아가면서 이제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잖아요. 그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냄빗 뚜껑을 살짝 덮어보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는 그런 하루 보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눠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 오늘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가시면서 함께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출석 check to the check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돼지곰탕 전문점 호랭이 산장에서 2인 식사권, 맛과 정성을 다하는 신바람 떡집에서 떡 선물 세트, 아름다움을 전하고 건강을 심어주는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크림을, 전통 매듭 생활 매듭 매듭 전문점 매디에서 전통 악세사리를,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호산나 떡향기에서 떡 선물 세트, 장유 유라에 위치한 키즈 프렌들리 카페 써니사이드에서 오란다 앤 커피 교환권, 믿음의 기업 더머친 로뎀나무에서 명품 수지샴

7월 8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투더 체크. 나는 비록 약하나 나주의 믿음 갖고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시작해봅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입장하세요.

일이 두부야 오늘도 운전 조심하고 화이팅하자 내 사랑. 자 우리 부씨 성함이 독특하네. 성은 두 이름은 부 두부씨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리 윤병호 이병진 골든

믿음 갖고 찬양 함께 달려봤습니다. 다음 찬양 김은혜의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네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본품 라디오에서 격하게 선물 드리고 있죠. 툭툭 던져드립니다. 자, 오늘도 출석 체크 이벤트 달려갈게요. 자, 찬양 남은 시간 5분가량인데 5분 동안 자, 출석 체크 문자 150개 도착 시 아, 좀 너무 많 120개 해 120개 도착 시 5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20분 어제는 100명이었죠 네. 100명 돌파했고 오늘은 110분 할게요. 예. 점진적 과부하 110분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어서 던지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석 체크 미션 중이에요. 이성훈, 하창수, 김호명, 장경화 말자 팽말자 팽팽팽팽 팽말자 입장.

자, 출석 체크 미션 중이에요. 남은 시간은 2부. 110분 입장식 5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어제 102명

자, 1분 30초 남았는데요. 현재 상황 80명 도착, 80명. 얼마 안 남았는데. 샵 0981번으로 뿜뿜 두글차. 어서 남기세요. 마음이 졸이기 시작했어.

아, 아 여기까지.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네. 자랑 함께 만나 보면서 오늘 출석 체크 미션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많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보내드리려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예. 그래서 그 명분을 출석 체크 이벤트로 출석 체크 미션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그 출석 체크 100명 돌파 시 50명 돌파하고 100명 돌파해서 총 5분께 선물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올려야지 우리가 목표치를 우리가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110명으로 예, 한번 잡아봤습니다. 과연 성공을 했을지 5분의 시간이 주어졌었는데요. 과연 5분 안에 110분 우리의 목표가 도달을 했을 것인지 달성이 됐을 것인지 귀 주고 굉장히 주목이 돼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예 이제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과연 110분이 도착을 했을지 지금 끄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박해서 오늘은 안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요. 예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막 어떻게든 막 성공시키려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막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막 안 되면 안 된 거, 안 되면 안 된 거 가볍게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되면 또 그렇게 막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110명인데, 예,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막 호들갑 막 떨고, 그런 라디오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뭐 결과는 가볍게 툭툭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또 도전하고, 그죠? 110분, 내일 또 도전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끊었는데, 예. 결과를 공개합니다. 결과는! 자, 이성훈 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결과가. 최예원 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만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뿜뿜 라디오의 아침 출석 체크 미션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그런 잔잔발이 재미가 있거든요. 자, 이제 결과를 한번 공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바로, 101명으로 실패! 예. 101명으로 실패했습니다. 네. 뭐, 어떡해. 실패한 건 실패한 거지. 네. 괜찮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찬양 들을까요? 네. 내일 다시 도전할게요. 110분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가 여름 기간에 치고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한 300명 정도는 해봐야지. 300명이 뭐야? 500명은 가야지. 네, 점진적으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110분 다시 도전합니다. 1000명 가자고. 와,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야.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얼른 얼른 남기시고. 근데 미션 실패하니까 약간 좀 선물을 못 드려서 DJ 마음이 조금 공허하네. 네. 자, 2행시 달려갑니다. 2행시. 네. 자, 내일은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 2행시 달려갑니다. 기대 2행시. 김병정 씨, 전도해야 되나요? 아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홍보하세요. 전도하세요. 뿜뿜 라디오 배가 운동. 자, 기대 2행시.

0: 자,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더 바인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는 들숨날숨을 함께하고 있는 This is 생방송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문자, 살아있는 문자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비밀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DJ도 조금 살려줘야지. 네, DJ도 좀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몇몇 분들께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를 하셨어요. 예, 350만 청취자가 예,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데 110명이 출석 체크 문자를 안 보내줘가지고 예, 실패를 하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예, 나도 의문이네. 나도 그게 의문이야.
1: 굉장히
0: 의문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700만 청취자 정도는 들어줘야지. 예? 출석 체크 미션 성공하고 그런 거 알겠어요? 700만 청취자 가자. 예. 우리 여름 기간에 우리 한번 예, 한번 뜨겁게 한번 달려가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홍보 많이 해주시고 예, 뿜뿜 라디오 홍보 많이 해주시고 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 또 새싹분들은 조금 이렇게 예, 챙겨드려요. 조금 잘 챙겨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예, 유리알처럼 챙겨드리니까

선물도 곧잘 드리고 하니까 문자 한번 보내봐라. 들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7135님 재검표 바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재검표. 검표까지는 여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60억 인구 청취 가자라고. 아, 우리 예원 씨가 믿음이 크네. 예. 전반적으로 믿음이 크다. 좋다. 예. 못할 거 뭐가 있죠? 인터넷이 다 되는데, 그죠? 네트워크가, 인터넷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게 하나예요. 예, 우리 지구가. 아, 지구촌이 하나입니다. 주안에 우리는 하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60억 가천권. 이거 맞는 말이지. 맞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지. 그지? 예, 60억 가천권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못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DJ 혼자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350만 청취자라는 말 들었을 때 진짜로 믿었는데. 아, 무슨 말이야? 야, 아니, 왜, 맞아요. 맞아.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350만 가천권. 네? 가천권이라는 건 뭐예요? 듣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분들이 350만원이라 된다. 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청취자. 예비 청취자. 그죠? 미래 청취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60억 하려면 언어 장벽부터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 그래서 DJ가 그 영어 하고 있어요. 영어가 되는 DJ야. 예. How do you do? How are you today? 예. Good morning. 예. Yeah. This is 뿜뿜 라디오. 예. 공허하다, 정말. 공허하다. 정말 공허하다. 문장이 계속될수록 공허하네. 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예, 되니까. 돼요. 되니까. 아, 여러분들은 그냥 제 국적 불문하고 다 데리고만 오세요. 데리고만 오시면 DJ가. 예. 그건 나머지는 다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 뭐 하고 있었는데, 기대 이행시, 달려가고 있었죠. 기대 이행시. 예, 기대 이행시.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돼요. 이거 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350만을 넘어서, 예? 우리 700만, 뭐, 저기, 60억, 4천만, 5천만, 60억,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 이행시.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어요.

세희머들이 전에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 오전 9시 35분이에요. 예, 이제 일어날 때 됐어. 예, 일어나시기 바라겠고 정신 차려야지. 예, 하루 시작해야지. 자, 김병순 씨, 대전극동방송 30년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창원극동방송을 듣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네요. 자주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졸음이 갑자기.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다. 디스에서 대전, 우리 꿈돌이의 고장, 대전에서 쓱 입장해주신 우리 김병순 씨, 정말로 환영합니다. WELCOME. 이거 봐. 영어가 되지. 예, 공부한다니까. 웰컴이라는 말이에요. 예, 잘 오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대전극동방송, 너무 좋은 방송이죠. 너무 좋은 방송. 쓱쓱 한번 와 오세요. 예, 쓱쓱 한번 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창원 극동 방송 뭐 주안에 우린 하나니까 예, 쓱쓱 와 주셔가지고 한 번씩 이따금씩 즐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기대 이행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작품들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행시 어떤 분들이 보내주셨는지 기대해 보면서 달려갑니다. 예, 이병우 씨, 기, 기름진 건디 콧날, 대, 대길이네. 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9507님, 기, 기저귀, 대, 대형 없나요? 예, 구해볼게요. 예, 행복백화점에서 기저귀 대형 사이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씨, 기, 기대 없이 98.1메가 라디오 틀었다가, 대, 대박이네, 이 라디오. 네. 어느 라디오인지 적어줘야지. 네, 어느 라디오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03님, 기, 기대합니다. 대, 대략 저는 언제쯤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3년 2개월 봅니다. 8803님.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머라 선생님. 아, 머라 선생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대박 날 거예요. 500명. 도전해보세요. 라고, 디저에게 용기를 주시네. 우리 출석 체크 미션. 500명. 여름 내에 한번 도전해봐라. 도전은 할 수 있지. 예. 누구나 도전은 할 수 있어요. 예, 달성의 유무가 중요한 거지. 예, 도전은 할 수 있지. 그지? 예, 우리 점진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 여름에, 한 500명 진짜 한번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줘 있어.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박괭진 씨. 기대하고 있는데, 대체 언제 선물 받지? 예, 라고 주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저기,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허경환님 버전으로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예, 요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합니다만, 뭐, 잘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오버했죠?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창수 씨.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391님 기센 누나. 대족 같은 믿음으로 출석 체크해도 카운트는 한 명. 그럼요. 한 명이지. 기가 세신 우리 누님. 그러니까 조금 많이들 데리고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7135님. 330만 명 중에 110명은 0.003%입니다. 세지 말라고. 그런 거 세지 말. 그런 거 왜 세요? 7135님. 지금 사람 좋게 봤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7.13 딱 찍어가지고 0.003% 기리지 마요. 아시겠죠? 예. 9183님 기대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까요? 9183 성공.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던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내게 필요한 것보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에베네셀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들? 예. 나의 기대보다 더욱더 좋은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183 성공! 아, 잘했다. 정말 잘했네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대성. 우리 김대성 부점장님. 지금 한 팔로 쓰신 거예요. 지금 한 팔, 지금 깁스하고 계신데 한 팔로 쓰신. 기차 안에서 내 이상형을 만나서 첫눈에 반했는데, 대뜸 나한테 종교가 있냐고 물어본다.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대성 부장님, 예, 지금 아내분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한 분 지금 선물 드렸거든요. 한 분 정도는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있나요? 6729님 기찻길 대나무 성공. 아, 672 성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 있잖아, 사람이. 예. 기세예요, 기세. 예. 이행시는 모든 것들은 기세입니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672 기찻길 대나무 성공입니다. 자, 오늘 이행시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보내드릴게요.

자, 이수홍 씨, 저는 출석 체크 문자 안 보냅니다. 문자 많이 받고 인기 많아져가지고 우리 건디 서울로 갈까봐, 제2의 왕종근 될까봐. 갑자기 우리 왕종근 선배님이 제2의 왕종근은 주 예수 내 마음. 너무 격한 너무 벅차지네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꿈이 생겼어요. 제2의 왕종근.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잘 되기를 바라죠. 사람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일도 허다하죠. 그런데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존귀한 일을 이루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일일수록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해도 실패하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할까 두려워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합니다. 사업하는 중에 10명 중 8은 실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노력합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서 더 이상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번 실패했음에도 8번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를 7전8기라 하죠. 올림픽에서도 인간 승리에 도전적인 삶을 보여준 선수가 많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으니까 금메달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삶은 모두 다 금메달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올림픽 선수보다 더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영광의 길을 가는데 올림픽 선수처럼 많은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열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실패하며 두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축복의 롤모델인 자기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다윗 왕처럼 살면은 복을 받을 텐데 유다의 많은 왕들이 다윗 왕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없으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했던 악의 뿌리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강적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 왕을 만나면서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기도가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던 산헤립 왕은 오히려 망하고 말지요. 아주 강대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는 아시리아 왕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도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지요. 그래서 당시 유다 왕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망했고 강제적으로 이주당했습니다. 이때 유다 왕국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빼고 주변에 아람 왕국도 다 망하고 바벨론이든 메대든 페르시아든 이집트든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나라 유다는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면 왕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을 받은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0: 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어둠과 불법은 우리에게 주신 성적표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나의 죄요, 분별하지 못했던 교인인 우리의 탓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인들의 신부인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주소서. 사람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교회가 세상의 다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성취하고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찔러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성경적 진리를 거스른 죄를 회개합니다. 영적 토대를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성경에 기초한 참된 계획과 갱신이 일어나게 하소서. 강단마다 가감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교회로부터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메마른 심령들이 소생하는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크고 강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소서. 아직 우리의 가슴은 한국교회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이 정결하고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가는 곳마다 성기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오늘은 수원이 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국립이가 아니라 수원이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찬양과 함께 힘찬 찬양과 함께 뿜뿜 라디오 7월 8일 수요일 아침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달리는 This is 뿜뿜 라디오 Summer Special로 함께 달려갑니다.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찬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곳을 이제 또 기대하면서 Summer Special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 그 습도가 굉장히 높죠. 네, 아침 한 8시 정도 경에 습도가 92%? 94%? 여기까지 봤거든요, 제가. 예. 그 정도면 물속 아닌가요? 네.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촉촉해지는. 예. 로션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모이스처라이징이 쫙 잘 되는. 수분 보충 따로 안 해줘도 될 것 같 그런 느낌의 저기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가 엄청 내릴 것 같은데 또 안 오고 있어가지고 그 비 그대로 지금 그 지금 수분으로 공기 중에 수분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몸이 힘듭니다. 쭉쭉 처지고 뭔가 무겁고 물 잔뜩 먹어가지고 내 팔다리야 왜 그러니 하면서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몸이 힘들다 보면 뭔가 마음도 뭔가 조금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쾌해지수 높아지고 누가 툭 건드면 바로 스파크 터져가지고 예 한판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구나를 인지를 하시고 좀 이렇게 의연하게 넘어가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부도 출석체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문자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은 얼른 남기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어요. 이성훈 씨, 정명희 띠 함께하고 있고 5797-4316님, 장병영 씨, 우리 DJ님 나는 자연인이다. 내레이션 목소리 해주시는 분이랑 목소리가 많이 비슷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한 번도 안 봤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거기 캡처? 이런 것만 봤지, 그, 방송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네. 예. 나는 자연인이다. 어쨌든 성우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우분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갑자기. 자, 하창수 씨 그리고 김경미 씨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박보람이 2부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라미라미 박보람이가 또 2부 쓱 함께해 주네요.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2부도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에 던져주시면 그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또 선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김광진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 함께 할 텐데 여러분들께 또 찬양 중에도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양을 잡자 한번 했거든요. 자 오늘도 양 한 마리 잡아볼까요? 자, 찬양 중간중간에 아주머니 양 소리가 들릴 겁니다. 매. 양 소리가 들리면 잡았다 세 글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주시는 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너무 고음이어가지고 잘 안 들렸죠. 원래 고주파는 잘 안 들려. 자, 양 한 마리 보낼게요. 잡으실 준비하시고 5초 후에 나갑니다. 샵 0981번으로 잡았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5 4 3 2 1.

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7월 8일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시간 10시 17분입니다. 지금 양 잡고 있는 건가요? 예, 양 갔어요. 예, 양 갔어요. 오늘 퇴근하셨어요. 예, 우리 양들도 그 저기 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퇴근을 하셨습니다. 예, 내일 우리 다시 만나요. 아시겠죠? 자, 뿜뿜 라디오 2부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들 또 계속해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특별하게 모시는 소중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52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 휴직 중이지만 아침 운동을 하는 호사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운동은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죠? 네. 특별히 그 사유를 가족의 건강을 위해 휴직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간호, 병간호를 위해서 휴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병간호 하시는 분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침 운동, 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건강하려고 해야 된다. 네가 건강 왜 안 하냐 이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자꾸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꾸 네 건강을 예, 초점을 맞추면 분란만 일어납니다. 내 건강. 아시겠죠? 이은희 띠. 1부는 출석 체크 못했지만 2부는 출석 체크 and 입장합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태도가 되는 아침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아침 되지 않도록 주님 진정시켜 주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거 요즘에 또 그 굉장히 많이 쓰죠. 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라는 이야기. 많이들 쓰고 있는데 진짜 맞습니다. 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들. 기분은 기분대로. 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데 아우야 발성 봐. 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쓱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굳이 내가 안고 뭐 좋은 거라고 좋은 기억은 안고 가야지. 근데 좋지도 않은 거, 그냥 화나는 거, 뭐 승질 나는 거, 서운한 거, 뭐 섭섭한 거, 뭐 이런 거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언제까지 들고 갈 거야. 예, 다 흘려보내시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시고 나의 태도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은혜 씨, 예, 우리 또 서머 스페셜로 시원한 차량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날려버리세요.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찬양 한 곡 듣기 전에 아 그거 저희 어제 공지를 해드렸죠. 그 DJ가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예 그 육성으로 불러드리는 예 불러드리는이라고 표현해야겠네. DJ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불러드리는 예 은혜의 콜센터 달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맞아요 그거. 예, 은혜의 콜센터가 이제 그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받고 있어요. 신청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 신청 찬양을 선정하신 뭐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DJ가 네, 그 MR로 Yes MR, No MR 말고 Yes MR, Yes 반주로 여러분들께 직접 목소리로 찬양을 들려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청곡을 하실 때는 그 콜센터 신청곡을 하실 때는 그 콜센터라고 앞에 머릿말에 적어주세요. 예, 적어주세요. 그럼 안 그랬는데 내가 DJ 육성으로 들으려고 신청한 게 아닌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은행의 콜센터 언제 저기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많이 많이 신청 일단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The Love of God 찬양 함께합니다.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0: 그림을 시원큼 앱으로 FM으로 어딨어 나 은야로 러멀 서멀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네, 펌펌 라디오 서머 스페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7월 8일 수요일 아침 10시 26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코너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죠.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이분이 또 오랜만에 방문을 해 주셨네요. 약간 조금 결의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청화극동방송 전파선구자 팔로업센터 덕수 이덕수 팀장 인사드립니다. 덕수가 간다 뿅 간다.
0: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 덕수 팀장님 잘 계셨나요?
1: 아, 여러분들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예, 저는 많이 보고 싶었는데 반응들이 별로 없네. 예,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봐요.
0: 뭐 그런 보고 싶음을 강요를 하십니까? 예, 그런 거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 예, 내려놓으려고 내려놓는데 잘 안 내려놔줘가지고. 예,
0: 한번 내려놔 보세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 둘 셋 으쨔 해보세요.
1: 그런다고 못 내려주나? 하나 둘 셋 으쨔. 아, 내려준다. 아, 내려주네. 예, 내려.
0: 그거 봐요. 예,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한 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덕수 이덕수가 간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또 특집으로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방송인 것을 모르게 예, 방송 중 생방송

0: 방송 중인 건 모르게 여러분께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으로.
1: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알고 좀 이렇게 일부러 같이 이렇게 좀 컨셉 잡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0: 센스적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예. 여튼 이번 여름 또 창원극동 방송 또 어떻게 이 여름 함께하고 계신지 그런 여러분들의 여름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요. 그리고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신청 찬양도 함께 받아보고 또 바로 한번 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1: 그래요. 이덕수 팀장님이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0: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선만 다하지 말고 잘해야지.
0: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잘할 거예요. 예, 잘할게요. 예. 아, 많이 못 보던 사이에 많이 빡빡해지셨네.
1: 우리 덕수 팀장님께 제가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0: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덕수 이덕수가 간다. 오늘 또 전화를 드려볼 텐데요.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띠 여러분들도 함께 비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찬양 고맙습니다. 예, 좋은 찬양 잘 들어봤고요. 자,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띠또띠 또또띠 또또띠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예.
1: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창원극동방송 전파선교사 팔로우업 센터. 저는 이덕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0: 예.
1: 네, 반갑습니다.
0: 예.
1: 아, 전화통화 잠깐 괜찮으신지요?
0: 예.
1: 네, 고맙습니다. 아, 뭐 하고 계셨어요?
0: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1: 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0: 사무실에서 근무해요.
1: 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고. 네. 아, 에어컨은 네. 또 틀고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0: 예, 대전이에요,
1: 여기는. 예, 아, 예, 뭐라고요?
0: 대전.
1: 아, 대전이라고요?
0: 예.
1: 예, 예, 반갑습니다. 아, 뭐, 대전도 뭐, 예, 어디든 뭐, 좋은 거니까요, 그죠? 예. 예. 자, 몇 가지 설문조사를 조금 시행할까 싶은데,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예.
1: 예,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의 성함과, 거주하시는 지역은 대전이라고 하셨고, 본인의 성함과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0: 김인자
1: 순자 권사님.
0: 권사. 예예예.
1: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0: 60대요.
1: 아, 60대. 예. 예. 아, 극동 방송 듣기 딱 좋은 나이인데. 죄송합니다. 예, 아,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0: 재밌어요.
1: 예, 예. 우리 김인순 권사님, 아, 네. 극동 방송은 좀 잘 자주 청취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십니까?
0: 전 30년 들었어요. 강연하시러 시간 날 때마다 밤 12시까지.
1: 아, 극동 방송을 청취하신 지 30년이 되셨죠?
0: 네, 눈만 뜨면 들어요. 주차도 듣고.
1: 야, 눈만 뜨면은 청취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 예. 아니, 극동방송을.
0: 너무 예. 찬양이 좋아서 사람을 자기가 아까워요.

0: 아, 잠을 자기가 아까울 정도로 야, 대단하시. 아니, 극동방송을 이렇게 또 사랑하시는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1: 제가 그때 좀 몸이 약해서 안 좋아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0: 아,
1: 들어보라고.
0: 예, 그렇군요. 아, 이렇게 그 신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이 들때 극동방송이 좀 이렇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은
1: 그래서 가볍게 전부 다 텔레비도 안 보고 그때 방송만 들은 적이 많아요.
0: 아, 테레비도 안
1: 번역을
0: 보고.
1: 하고.
0: 아,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테레비. 예. 테레비는. 예.
1: 저희 남편이 창원 극동방송을 틀어줬어요. 저는 몰랐는데
0: 어머, 세상에.
1: 너무 재밌다고 들어보라고 틀어줘서 지금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0: 아, 창원
1: 이벤트로.
0: 극동방송은 처음 들으신 거죠?
1: 남편이 맞춰주더라고요.
0: 아, 아니, 어떻게 창원 극동방송을 남편분께서 맞춰주셨을까요?
1: 전국으로 이게 듣는 방송을 남편이 알더라고요.
0: 아,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또 맞춰주셨군요. 예.
1: 그래서 깔아줬어요.
0: 예, 그래서 창원 극동방송을 틀었더니 어떤 방송이 방송 중이었습니까?
1: 상황이 많이 나왔어요.
0: 어떤 게 많이 나왔다고요?
1: 상황도 나오고 아침에
0: 예.
1: 아침 일찍 잠깐 이렇게 출근하려고 듣는데 방송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0: 프로그램 어떤 뭐
1: 그래서
0: 이
1: 계속 지금까지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요, 일하면서.
0: 그러시군요. 프로그램 제목이 뭐 기억이 나십니까?
1: 아침에는 제가 너무 빨리 언뜻 들어가지고
0: 예.
1: 처음 듣는 방송이라 제목은 제가 기억이 잘안 나고 그냥
0: 예.
1: 제가 아침 화장하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0: 아, 화장하면서. 아, 화장할 때는 뭐 그냥 스쳐
1: 그래서
0: 지나가지.
1: 출근 준비하면서.
0: 예.
1: 그래서 방송이 상큼하고 좋아서 지금까지 이어폰 끼고 계속 다른데 안 돌리고 듣고 있어요.
0: 아, 대전으로 다시 안 가고 창원에 이렇게 쭉 놀러 앉으신, 예, 우리 김인수 권사님.
1: 자주 들어보려고요.
0: 예, 제가 대전에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창원 극동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창원 극동방송만의 어떤 뭐, 매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1: 조금 전에 그 피디님이 진행하신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었어요.
0: 어떤 피디님이 진행을 하셨죠?
1: 그래서 제가
0: 아, 성함은 잘
1: 처음
0: 모르시고, 예.
1: 중간에 들었어요.
0: 처음이니까, 예.
1: 일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일할 때는 또잘못 들을 때가 있어서 들으면서 하는
0: 그럴 수 있죠.
1: 게
0: 그럴 수 있죠.
1: 스쳐 지나가는.
0: 예.
1: 좀 전에 하신 그 피디님이 남자분이 너무
0: 아,
1: 재밌었어요.
0: 그러셨군요. 예. 아니, 조금 제가 그 피디님을 좀 아는데, 예. 조금 너무 좀 사람이 좀 가볍지 않나요?
1: 아니요, 너무, 너무 힘이 나서
0: 아, 힘이 났어요?
1: 예.
0: 아, 사람이 너무 오도방정을 떨던데.
1: 아니요, 너무 멋있어요.
0: 멋있다고요? 또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신나는 거 좋아해요.
0: 아, 신나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김인순. 혹시 인순이 좋아하세요?
1: 누구요?
0: 아, 죄송합니다. 예, 가수 인순이 씨 좋아하시냐고 얘기.
1: 가수? 그분도 좋죠.
0: 예. 아, 저도 좋아해요. 우리 인순이 집사님. 예, 좋아합니다. 아, 어쨌든 우리 김인순 권사님 이렇게 저 또, 또 우연히 우리가 전화 연결이 됐는데, 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앞서서도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삶에 생긴 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제가 그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두려움도 많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지고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0: 아,
1: 마음이 기쁘고.
0: 기쁘고
1: 그리고
0: 담대해지고,
1: 믿음이 더 성장이 된것 같아요.
0: 아, 믿음이 성장하고, 아, 그렇군요. 야, 또,
1: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0: 예, 아, 전도도 많이 하시고,
1: 하나님 은혜로 전도도
0: 우와,
1: 좀 하고 있어요.
0: 대단. 아니, 지금까지 몇명 하셨는데요?
1: 전도에서 모시고 다니고.
0: 아, 그래요?
1: 모시고 다녀야지 오래오래 이렇게 관리를
0: 와,
1: 해드려야지
0: 진짜 훌륭하시네. 야, 훌륭하시네요.
1: 부족해요.
0: 아, 또, 저희가 요 사연들 가지고,

0: 또 이렇게 저희 직원들도 나누고 이렇게 또할 텐데, 아, 많이들 도전을 받으실 것 같으네요.
1: 예, 잘 듣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0: 아유,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또,
1: 예. 저희
0: 저도,
1: 시댁이 그쪽이에요.
0: 아, 어디신데요? 경남 어디신데요?
1: 시댁이 창원 쪽이에요.
0: 아, 시댁이 창원이에요?
1: 마산
0: 아,
1: 창원 그쪽에
0: 마산.
1: 마산에서 또 창원이 또 형님들 사시는 창원 그쪽에 이제 한 번씩 갔어요.
0: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한 번씩
1: 예.
0: 오시겠네요.
1: 가끔요.
0: 예. 그러면 오실 때 다음에 청원국동마수 한번 저기, 방문해 주세요.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0: 저희가 한번 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예.
0: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인순
1: 너무
0: 관사님.
1: 예.
0: 대전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못하지만, 청원극동방송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예,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1: 알겠습니다. 예. 예.
0: 서머 스페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예, 혹시나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찬양, 예, 있으십니까?
1: 예.
0: 신청 찬양.
1: 지선 전도사님의
0: 예.
1: 은혜.
0: 아, 우리 지선 전도사님의 은혜 찬양. 예. 아, 또 대전이라고 또 지선 우리 전도사님 좋아하시나 봐요? 예.
1: 제가 너무
0: 아,
1: 좋아해서요.
0: 그렇군요. 자, 은혜 그러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틀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D한테 알았죠? 예.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1: 저도
0: 행복한 하루
1: 감사해요.
0: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0: 예,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인수위 권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들어가세요.
1: 들어가세요. 예.
0: 예.
1: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먼저 끊으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와, 우리 김인순 권사님과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아, 야, 대전에서 또 함께 하고 계시네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인순이 권사님의 간증처럼 누군가에게 오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양 한 곡, 또 말씀 한 구절이
2: 내가 누려왔던
0: 내 삶의 작은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내가 지나왔던
0: 극동방송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꼭 소개해 주시고 많이 듣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힘이 드실 때 극동방송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 당연한
0: 자, 신청 찬양이에요.
2: 아니

네, 은희 아니면 저는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7월 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의 끝곡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많이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신청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무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

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 앞에 그저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드리려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즐거이 드리는 인생 되길 간절히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오물정 0981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그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예. 제가 오프닝 멘트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이 부분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이런 뭐 경험들이 참 많으시죠, 목사님께는.
1: 네. 네.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그러리라고 보고, 목사님들은 특히 그런 단어 하나,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는 거죠, 다.
0: 네. 네. 목사님도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계절에 계절을 타는 질병이 있으시다고 많이 불편하시지만, 또 이 시간을 바쁘신 가운데도 지켜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소망의 기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같이 듣고 그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즐거운 마음이 또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속히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셔서,
0: 아멘.
1: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거나 또 전화를 하거나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예, 첫 찬양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전해요. 저희들 수요일 소망의 기도를 묵묵히 섬겨주셨던, 아주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황봉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을 하셔서, 저는 방송 짝지를 잃었습니다. 저도 이제 장례식에 갔다 오고, 또 우리 남이로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유족

0: 유튜브로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자녀들도 또 그 뒤를 그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 또 이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인이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긴 한 목사님, 남은 유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친애하는 이 살과 같이 피붙이처럼 여겨지던 우리의 동력자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좋은 모범이 되던 분을 하나님 너무 빨리 데려가셔서 너무 서럽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더한 사모님과 그 아들, 딸, 또 며느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넉넉한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유족들과 남겨두고 간 진해 중부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이 교회와 그 유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불운간에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길 때에
0: 그렇죠.
1: 반갑게 대면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힘을 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고인이 2, 3년 동안 생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59세 남편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식어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쉰 지 15년 되었지만 청년 때 주셨던 뜨거운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하여 주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그 걸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보고 듣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젊은 이들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가게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0: 아멘.
1: 주변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인생사에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옵니다만은 그 시련과 시험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지난 15년간 잃어버렸던 믿음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제는 낙심한 상태에서 소망으로 또 시리에 빠졌던 마음에서 새 힘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부디 저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모세가 고백하기를 너희에게 온갖 시험과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아직 열어주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진단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그렇게 파악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 부부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행복한 믿음 생활에 접어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요, 바로 이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5세 된 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며 또 제주도에서 경찰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0: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1: 아이고, 저희 교회도 이 또래 돌싱도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0: 그러니까요. 예,
1: 네. 생각을 조금 하나님 앞에 예, 형제나 자매가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조금씩 서로 깎여가면서 갈등을 일으켜가면서 성장해가는 것인데 또 사랑도 더 키워가는 것인데 그 점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8526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45세나 된 아들이 국가공무원으로 또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직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만남을 주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0: 아멘.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심령이 오늘 8526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들에게 나이 든 아들도 있고 또 가난한 딸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맞아들일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서로를 마주보고 장단점을 발견하여 깎아내리고 때로는 칭찬하고 하기보다 서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바라기 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익어가듯이 아름다운 청춘 남녀들이 또 오늘 기도의 제목을 올린 분의 아들 우리 경찰 공무원 형제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성숙해가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마음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 마음들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따님들을 공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0: 아멘.
1: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정작 본인들은 별로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태연한 모습을 취할 때 참 가슴이 미워집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신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뇌출혈로 투병한 지 195일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친히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곁을 지키는 가족에게도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셨네요.
1: 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뇌출혈로 6개월 이상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들도 힘이 들고 어려울 텐데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세포 혈관 하나하나가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말하고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태가 얼마나 중한지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디에 트냐에 따라서 어느 기능이 마비되기도 하고 또 걷고 보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행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이 기도 제목을 올린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힘이 들고 또 당사자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0: 아멘.
1: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도록 큰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예, 8206님께서 보내

0: 주셨는데요. 사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름은 이원희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8206님의 사위 위원회 이원희 씨가 아직 교회 출입이나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좋은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선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잘 전달받게 하시고 복음을 마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계약이고 사랑하는데 특별히 그 은혜가 이 사위 분에게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사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다시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었는데요.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 딸의 깊이 검사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300 정도였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번에는 150으로 크게 좋아졌고 간 수치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은요, 921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39세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고 며느리도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부가 더욱 믿음으로 굳세어져서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이어가며 건강한 새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예, 특별히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네요. 공무원이고 또 직장 생활에서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는 좋은 건강한 젊은 부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921호님이 하나님 앞에 아들 부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회사에서 아들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윗사람 또 평가하는 사람, 직장의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어서 좋은 회사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며느리도 9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이들 부부가 함께 교회를 출석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부부입니다. 이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복된 가정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직장에서 일터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예,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는데요. 이모도 함께 가시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모가 불편해 함께 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잘 진행되고 또 이모가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제 마음에도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엄마하고 이모는 자매간이라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
0: 네,
1: 않습니까?
0: 애틋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근데 이제 조카 입장에서는 이모가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우리 가치 판단 기준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든것 같습니다. 난감하겠네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친정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이모님과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모님의 생각과 판단과 말씀하시는 것을 잘 다스려 주시고, 뿐만 아니라 듣는 조카분의 마음 속에도 평안을 주시고 고요함을 주셔서 을의 어른들은 저런다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한기로 듣고자 한기로 흘림으로,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은 조언으로 받아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 병원에 출입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불행한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키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인생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가다듬어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또 바로미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예, 308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직장 동료가 폐염증이 있어 이번에 검사 중입니다. 의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동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3082님이 직장 동료의 중한 질병을 보고 중보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0: 먼저 그 동료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제시가 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절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뿐만 아니라 생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복음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저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또 치료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병원에서 제 폐염증 수치를 보고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좋은 의사 선생님과 좋은 또 약을 투약함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순간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85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큰딸 김소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직장이 경남 지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만남의 복이 형통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사이에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압니다.
1: 아멘.
0: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특별히 일생을 친구처럼 함께 살아가야 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복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희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눈을 열어주셔서 귀한 형제를 만나고 귀한 또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복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예, 69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규응 집사님의 아버지를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 부분이 우선 치료되어야 뇌경색 치료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가호흡이 회복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뇌경색 치료도 이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 집사님의 부친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같은 교우관계에 있든지 직장의 동료관계에 있든지 그런 것 같은데 지인의 부친까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종입니다. 이에 기도를 주님 귀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호흡기 곤란 뇌경색 치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시고
1: 주여.
0: 또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담대하게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묵직하게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아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가정에도 특별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집사님의 부친에게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예, 44세 된 이희건 사촌 오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내와 6학년 딸을 둔 가장인데요. 췌장암 말기로 치료받다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해서 제가 성경을 선물해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오빠를 친히 만나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육신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희근 씨가 젊은 나이인데 또 아내가 있고 어린 딸이 있는데 췌장암 말기로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1: 아멘.
0: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치유하는 강선이 빛을 발하셔서
1: 아멘.
0: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신도 기적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상식으로

0: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치유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종종 보고 듣습니다. 이 가정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경을 선물할 정도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분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의 기도와 소원을 묶어서 주님 들으시고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230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3세 조카가 크론병에 걸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조카가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제가 저기에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하나가 고3 때 크론에 걸렸어요.
1: 네.
0: 간단하기 때 이미 한번 잘라내었는데 고3 때 또 걸려가지고 제가 지인을 통해서 그 서울의 모 병원에 보내었더니 보내놓고 이제 맹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1: 네.
0: 그걸 어떻게 해서 땡겨서 갖다 보내놓고 한 10일째인가 병문안을 갔어요.
1: 네.
0: 갔더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링거 꼽아놓고 그냥 13일을 굶겼어요.
1: 네.
0: 아예 굶고 난 뒤 완치대가 내려왔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크론이라는 게 내 창자가 이제 썩어 들어간다 이런 병인데 이유는 뭐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라도 고치시더라고. 그
1: 네.
0: 서울의 맹이가 그렇게 고치셨어요.
1: 네.
0: 2036년의 조카 기도 제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많은 사람들이 저 병으로 수술도 하고 치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일을 아예 금식하고 낳는 사람도 보았고 또 수술해서 낳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을 여시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창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선한열매교회 남이루 목사님,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소망의 기도의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에서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밀하게 이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으로 이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은밀한 이 죄악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불평의 말들, 비난의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고도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밀한 마음을 품고 은밀한 죄악을 범할 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걱정과 염려, 이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삶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실제로 계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를 범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에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큰 은혜인 거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큰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요. 안전하게 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으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상, 마음 속에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은 이두 가지의 이 믿음의 모습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믿는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하고 또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상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참 믿음인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도 더큰 기쁨.

0: 기쁨을 갖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세상의 것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0: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1: 극동 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7월 8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중국에 약 9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가 석방되자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환영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 최진영 공동대표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연대가 이뤄낸 결실이자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회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인권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압박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외교적 만남의 최우선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정삼 공동대표 역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자유를 빼앗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미국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한미 양국의 목회 현장을 직접 나누는 상호 파송 교류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문서로만 맺는 협정을 넘어 세계 교회와 깊이 동역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6주 동안 목회자를 서로 파송하며 사역 현장을 나누는 코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국 목회자 7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측 목회자들은 미국 교회를, 미국 측 목회자들은 국내 사역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동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과 방문단은 지난달 미국 현지 연회에 직접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양국 교회의 선교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김성복 감독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온 선교 협력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세계 교회를 배울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연회 대표단은 형식적인 문서와 구호에 머물던 기존의 소극적인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과 목회 현장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소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의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교류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의 교계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어제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 정치권,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도심 중심 상권의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다음 세대 교육 환경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법원의 항소심 선고 전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와 추가 서명 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 방학까지 반납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교수들의 자발적인 영성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등 백석학원 산하 목회자들과 일반학과 교수 100여 명은 지난 3일부터 충남 천안 백석연수원에 모여 6박 7일 동안의 집중 영성훈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메마른 지식 위주의 강단에서 벗어나 교수들이 스스로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실제적인 복음의 결실로 이어져 백석대에서는 지난해 2,000명이 넘는 학생을 전도해 올 1학기에 24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동민 백석대 신학부총장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지식 이전의 영성으로

0: 교계의 분열을 극복하고 상호 배려와 융합을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습하고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4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신입사원이라고 속이고 인터뷰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배고파. 지훈아, 뭐 먹을까?
4: 아, 먹어야지. 찜닭, 숯불치킨, 후라이드.
3: 아, 뭐야, 다 닭이잖아.
5: 야, 치킨은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다.
6: 그렇죠, 치킨은 진리죠.
4: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6: 오, 남자분, 정말 외모가 혹시 아이돌 연습생이세요?
4: 누구예요? 저요?
3: 아니,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돌이죠, 돌. 스톤!
5: 야!
6: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에 갓 입사한 박대리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신입사원을 위한 젊은이들의 그 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남자분처럼, 아, 성함이.
4: 아, 저는 박지훈입니다.
6: 아, 네, 지훈씨 같은 이 시대의 진정한 청년상이 필요했거든요.
4: 제가요?
6: 네네네네.
4: 진정한 청년상?
3: 헐.
6: 아, 저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짧은 인터뷰 좀 부탁해도 될까요? 시간 내주시면 이 사례비로 치킨 10마리 쿠폰으로 드릴게요.
4: 10마리, 10마리요?

0: 아, 뭐 제가 꼭 뭐 사례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자자 진정한 청년상은 제가 책임집니다.
1: 자자자 여기 잠시 앉아 보시죠. 지훈 씨는 그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이 진정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갈증은 없으신가요?
2: 아, 얘가 그런 게 어딨어요?
0: 야. 아, 갈증. 저도 뭐 치킨 먹을 때 퍽퍽살 먹다가 이 목 막혀가지고 콜라 찾는 거 외에는 딱히 없긴 합니다.
1: 그 요즘 대학생들 취업에만 꽂혀 있는데 좋은 회사에 가는 것보다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 회사는 이 젊은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혼의 충전소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가보시겠습니까?
2: 지훈아, 분위기 이상해. 그냥 일어서자.
0: 야, 그치. 좀 이상하지.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1: 참된 진리를 배우고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지훈 씨야말로 저희 몸에 딱 필요한 예비 지도자이십니다.
0: 아, 그런가요? 아하, 뭐 기분 좋긴 한데 저 근데 아까 그 사례비로
1: 치킨 10마리 쿠폰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0: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치킨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치킨은 입에도 못 댑니다.
1: 아니, 아까 찜닭이나 프라이드 드시러 가신다고.
0: 제가 언제요? 저는 닭 울음 소리만 들어도 야, 빨리 닭 소리. 저도 이렇게 닭 소리만 들으면은 여기 닭살 생긴 거 보이시죠? 닭살. 사례비로 이 닭을 받아도 제가 먹지도 못하니까 저 그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가시라.
2: 잠깐만요, 아저씨. 아, 그리고 제가 어딜 봐서 아이돌이고 예비 지도자예요. 돌하루방이라면 모를까.
1: 야!
2: 아, 어쨌든 아저씨 단디 좀 보세요. 예? 인터뷰나 프로젝트라는 말로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인터뷰나 언론으로 속여 말하며 다가온다면 반드시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는 있는지 등 관련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0: 이단 브레이커
1: 단디 보이소이.
0: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3: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이 있는 구절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 한 절만 떼놓고 보지 않고 말씀 전체를 보면은 부르짖으라라고 하고 나서 그런데 그러나 왜 이런 일을 벌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암송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기도 응답의 전가의 보도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라고 하는 기도 권면의 말씀으로 사용을 합니다. 100% 동의하고 그 기도에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것도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이 주는 은혜도 있지만 성경 전체

대체 맥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주어진 상황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라고 합니다. 좋을 때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갖추어져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 때가 아니라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나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외면하는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말씀 전했던 대가가 감옥에 갇히는 온통 절망밖에 없고 온통 어둠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놓여져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는 기도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칼빈은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셨을까? 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하셨을까? 그런데 부르짖고 응답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종합적으로 놓고 고려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부르짖는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마음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말씀을 듣고 외면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생각과 듣고 싶은 것과 다르면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어라, 열어라, 두드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라는 말씀이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 스스로 그걸 안 했다라는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걸어 잠근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열려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의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요청이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열려 있고 어디를 향해서 닫혀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어디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한 만나는 길 쪽으로 문을 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겉으로는 가장 하나님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나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곳이 나의 생각, 세상적인 기준,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라 말씀한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뭘 기대하시겠어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시고. 우리는 보통요. 이 상황에서 기도하라면 아 바벨론이 물러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까? 내가 이제 풀려날까? 이런 무언가 개선되어지고 나아지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테니까 내 인생 더 꼬이게 해주세요. 내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게 힘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겠다. 3절 말씀 끝나고 4절 보시면은요,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오를 다지고 준비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딱 그려져요. 그려지고 나서 우리가 3절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고 준비했으니까 바벨론에게 이기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뭘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든 너희는 져서 이 백성, 이 성읍 간에 널브러진 시체밖에 안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나의 노를 너에게 풀 것이다. 나의 노를 너에게 쏟겠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죠.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해방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0: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색다른 교훈은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벌써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유익하고 기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느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교회를 세워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 뜻과 그 손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고 오류가 없고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교회의 자리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예배, 재정이 넉넉해지고 존경받는 신앙, 사람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래, 확 선택 잘했다, 나도 참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간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교회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왜? 그런데 왜 가?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해지고 점점 든든해져가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는 걸 우리가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소원 가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 더 인정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 뭐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도시들이 거룩해져서 성시화되는 거 우리 국민이 얼마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을 가질 수 있고 꿈꿀 수 있지만 그 소원과 꿈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1: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의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완전한 계획과 아무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높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하고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과 계획과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래야 교회다라고 믿었던 것들, 이렇게 되어야 부흥이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맞는 것인가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틀렸다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102년의 역사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달려가는 이 교회의 역사, 지금까지 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 결심들을 하게 되고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바람과 나의 섭리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때에 늘 기억해야 될 것,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은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자 교회죠.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를 정말 동경합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의 그 강력한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갔지만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르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뒤에 성성된 그때부터 AD 4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교부 어거스티누스, 어거스틴이 활동할 때까지를 초대교회라 불러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중에

오순절은요, 1년에 한번 있었던 잠깐의 역사에 끝나고요. 사도 바울의 활동기까지 치더라도 불과 3, 40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370년 핍박기였습니다. 박해기였고요. 교회가 밖에 나가서 나 예배 드린다고 말 못하고 감옥이나 카타콤에 들어가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교회 성장과 부흥의 때로 봐요. 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다르기만 하니까 우리는 계속 그냥 견디면 되나? 힘들면 되나?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바로 회복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역사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고 이 약속과 이 은혜가 있기에 부르짖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었던 5절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장면과 전혀 다른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내게 벌어지는 일들,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다 풀어가면서 조각조각 끼워 맞추며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그 안에 맺혀져 있는 매듭들을 못 푼 채로 그냥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카타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박해하는 왕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요, 그냥 그걸 떠안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떠안고 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너희가 이런 상황들을 견뎌내고 살아내어도 내가 교회를 너희들을 영광이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종착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소망을 주세요? 소멸되어는 것 같은데 소멸이 아니래요. 다시 회복시키겠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에 구조에 담겨있는 이 짧은 구조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천국 전체의 역사를 모형으로 압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받는 현실도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것 같고 신앙은 점점 힘겨워지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 같이도 보이지도 않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소망으로 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영원한 교회, 영원한 그 천국의 완성에 대한 소망 아닌가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무너지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고 또 그 시간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그 문제가 내 발목 잡는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짊어질 십자가라고 짊어지고 내 멍에처럼 메고 여전히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야기,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견뎌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가심에 함께 힘써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사실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할 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 할 때 어떤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연히 그 주님 바라봐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예수님을 한 점의 역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존재를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먼저 오셨어요.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왕으로 대접받

하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먼저 계셨어요. 주님의 삶 가운데는 영광과 고난이, 높임과 낮음이, 존귀함과 비참함이 한 몸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도달할 겁니다. 그 삶을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한 개인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이 다 섞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면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 가운데 방해거리가 된다거나 그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소망으로 품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드리고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신앙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무엇에 힘쓰면서 우리 진주성북교회의 103년 또 지나가는 세월들을 하나씩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새롭게 삶으로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짖음은요,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르짖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과 뭘 알지 못하는 무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직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한 게 그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에서 하라고 했던 기도조차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도달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으며 기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때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즉 기도를 정직하게 드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과 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주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더 적나라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의 탄식 가운데 나를 맡겨드린 채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참된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당연한 한 가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된 기도와 진지한 말씀 생활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요, 우리는 자기 소원의 메아리만 끊임없이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말씀만 읽으면 머리에 그냥 수많은 기준들과 사실들만 담아둬서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무한한 하늘 자원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자에게만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옵소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방향 전환의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요, 약속을 기대하고 붙잡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이 중요하죠. 여러분, 약속은요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주님 일하심을 믿는 그 선언을 붙잡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9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9절까지 말씀이 끝나고 뒤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보시면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보입니까? 자기는 지금 말씀 전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밖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데 마음을 주면서 지 맘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현실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끝났다, 못한다, 안 된다 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의 눈을 이미 잃었습니다.

0: 잃어버린 거죠.
1: 또 하나의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계획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조급함입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실이 명명백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심은 사실 여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까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함에 빠지고 자기 계획과 열심으로 빠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가는 삶, 그걸 위해서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관용해야 되고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 손에 쥔 것을 놓는 포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시면은 이 경주를요, 인내로서 싸우는 경주다라고 말씀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그 방식도 받아들이고 시간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102년의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을, 은혜의 지혜를 눈떠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100년 동안 우리 교회, 100년 동안 우리 앞서서 믿음을 지켜왔던 누군가가 했던 기도의 열매일지 모릅니다. 그분은 간절히 바랬고 기도했겠지만 이 열매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씨를 뿌리며 신앙의 걸음들을 따라 주의 걸음을 지켜갔기에 80년 전의 기도였을지 30년 전의 기도였을지 혹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102년 전에 그 작은 한 사람의 집에서 한 줄의 문장으로 끝냈던 기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맛보게 될지 30년 전에 누군가가, 30년 뒤에 누군가가 맛보게 될지 혹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100년 뒤, 1000년 뒤, 만년 뒤에 누군가가 진주 성북교회 성도 이름으로 누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뿌린 씨앗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뿌렸던 신앙의 씨앗은 반드시 누군가가 열매를 보고 누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내 손 안에서 내 뜻 안에서 내가 맛보고 내가 다 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바라보며 때로는 누리는 감사를 감사하게도 누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씨를 뿌리는 세태도 그렇게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연이어 연이어 이어지는 매듭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오셔서 수고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능력이나 자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우리의 뜻과 기대와 다른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앗을, 신앙의 씨앗을, 앞으로 열매 맺게 될 씨앗들을 뿌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뿌려갈 때 우리도 그 씨앗의 열매를 맛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뿌렸던 씨앗을 맛보며 또 우리의 씨앗을 우리 후대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2: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 748-4771 진주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함께 시작되셨나요? 찬양여행이 여러분의 행복을 더 많이 응원합니다. 자,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라고 하는, 저도 가본 적 없고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 그런 섬에는요, 전 세계의 종자 샘플을 보관하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인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난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또 기후변화 같은 그런 지구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인류가 혹시라도 종자를 놓치고 없어진 다음에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작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씨앗들을 모아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종자 보관소 같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들,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뭐가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 어떤 눈앞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하는 어떤 일들, 말하자면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일들,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들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켜내는 자리인 거죠. 쉽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마음에 품고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켜나갈 때 언제 그것이 빛을 발할까요? 저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오늘 찬양여행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새 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 않고 너희가 다 알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란. 우리 안에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뭔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한 걸음이 작아 보여도 믿음의 한 걸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늘 결단을 요구하지요. 그 결단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 하면 또 막 무서운 영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름에는 극장가에 그런 영화들이 걸리곤 하잖아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일부러 오래된 영화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서운 영화나 아니면 뭐 동화책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악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악당들이 있는 방이나 숨어있는 곳 이런 곳에 문을 열면 안 되는데 꼭 주인공들이 거기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관객들은 또 책이라면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열지 마. 절대 열면 안 돼. 거기 지금 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꼭 주인공들은 뭐 그냥 그 문을 열어버리죠. 그리고 그 위험한 우리가 생각했던 위험한 일들이 막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나 아니면 동화나 결국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많은 그런 영화나 책들을 보면 주인공이 문을 열었지만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결국은 주인공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열고 싶지 않은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면 우리가 예상했던 어쩌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문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열어야 할 문을 담대히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닫아놓았던 문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 주님 앞에서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닫아놓았던 문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수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주님 왜 오셨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늘 잔소리하는 것 같고, 늘 매일같이 막 간섭하는 것 같고, 너무 그것이 너무 싫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을 내가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분의 기도가 보이고 그리고 그분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만 보일까요? 그전 가운데 늘 내 안에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없어 없어 없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인스타나 이런 것들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어떤 없는 것들만 보여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구나. 이미 나에게 주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것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너무나 많은 것들, 예수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었어. 돈의 눈이 멀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욕심의 눈이 멀었어. 네?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눈이 멀게끔 할 것이 우리 삶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럼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한치 앞만 보게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그렇습니까? 돈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자신을 그냥 그렇게 막 함부로 굴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뿐만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사실 그 모든 총체적인 건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은 멀어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죄 때문에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아닌 세상적인 쾌락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엔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요 코 앞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은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두려움들을 이미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그 모든 죄된 것들을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이미 모든 이런 두려움과 이 죄된 것들을 주님께 이미 해결하셨는데 왜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왜 여전히 마치 보이지 않았던 이 거지인 이 맹인처럼 왜 같이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 구걸하며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그렇게 우리가 지내야 되냐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 이뤄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진짜 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고 여전히 이 죄된 부분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이번 년 초였나요? 이번 년 초에 통영에 청소년 수련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운전해서 많이 가는데 그때 또 때마침 우리 오병헌 전사님이 그 진주에 오셔가지고는 전사님한테 이제 운전대를 맡겼죠. 전사님 좀 가는데 운전해 줄 수 있어요? 운전 잘하시거든요, 아주. 네, 그래서 기꺼이 목사님 제가 당연히 대답 줘야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운전대를 잡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늘 운전하다 보니까 그 운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늘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이 앞에 있는 차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전사님 운전대를 잡고 제가 통영을 가는데 너무 이쁜 거야 통영이. 그 가는 길이 너무 이뻐. 가봤어요, 여러분? 너무 이뻐요. 사실 근데 전 그 전까지 몰랐어. 늘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늘 옆에 있는 차들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또 우리 윤정사모 지금 기분이 어떤지 좀 살피고 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가면서 막 눈을 막 치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오병헌 사님이 그 핸들을 잡고 제 옆에서 이렇게 가니까 옆에도 보이죠? 또 말씀도 준비하는 시간도 있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사님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전 너무 즐겼어요. 그때도 그 얘기 했죠, 전사님. 네. 너무 즐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아, 그래. 왜 내가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왜 내 삶의 인생의 핸들을 왜 계속 내가 잡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핸들을 놓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그 핸들을 잡고 계속 내가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서 어딜 못 보겠더라고요. 다른 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내가 옆에 이렇게 타서 그렇게 가니까 옆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가 보여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죄된 두려움들 때문에 이 핸들을 주님께 못 내어드리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더 잘 운전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훨씬 더 잘 운전하세요. 그럼 그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게 되면요 또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나랑 비슷한 그런 여전히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며 마치 옛날에 나 같았던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으며 또

0: 어찌할 바 몰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도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나아가 또 주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로 인하여 눈을 뜨게 해주는 자들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3화 칼을 내려놓은 청년

의사조약 이후 급진적인 행동을 계획하는 청년회를 해산시킨 스크랜턴. 신앙은 칼을 들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해산 이후 길을 잃은 많은 청년들은 전덕기 목사 곁에 모여든다. 여전히 급진적인 행동을 계획하는 청년들이었다.

0: 너기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었다.
1: 전덕희 목사님, 그 오라버니도 또 모였어요. 이번에는 모여서 서로 칼 쓰는 법을 알려줬대요. 방앗간 뒤쪽에서. 아휴, 말도 안 돼.
2: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한 일본인이 얼굴에 피 묻은 채로 뛰어 도망가더래요. 자칫했으면 정말 해쳤을지도 몰라요. 너무 격해졌어요, 목사님.
3: 그래요? 겁이 난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느낀 거겠죠. 그래서 칼을 든 거고 다시 내려놓자니 더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지키기 위해 든 칼이 분풀이용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4: 그러니 우린 더 기도해야지, 목사님. 그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모두가 다 틀렸다고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1: 기도만 해서 그들이 달라질까요? 기도만 한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매일 구국기도회가 열리지만 우린 점점 더 빼앗기잖아요. 사람도, 땅도, 쌀도, 전부 다.
3: 청년회가 해산되고 나서 더 방황들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던질 각오를 한 청년들이라 올바른 방향이 없다면 더 엇나갈 게 분명합니다.
5: 전덕기 목사, 문 열게.
3: 오실 줄 알았습니다.
5: 그 청년, 지금 어디 있습니까?
3: 그게...
5: 내가 들은 얘기가 사실이로군요.
1: 청년이요? 누구요?
5: 어젯밤에 한 청년이 지나가는 일본인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온 겁니다.
0: 모든 사람의 눈이 전덕희 목사를 향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이 흘렀다. 한 사람은 입술을 깨물었고 한 사람은 손끝을 떨고 있었다.
5: 왜 숨겨주셨습니까?
4: 잠시만요. 그게 사실인가요, 목사님?
3: 예, 사실입니다.
5: 그저 지나가던 무고한 일본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당방위도 아니었어요. 분노와 적개심을 칼에 담아 휘두른 겁니다. 그건 살인 미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3: 예.
5: 그럼 숨겨주시면 공범이 되는 것도요.
3: 예. 그렇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저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남자아이였습니다.
1: 그 소문이 진짜인 거네요.
2: 그럼 지금도 우리 위험한 거 아니에요?
3: 여러분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미리 말하지 않은 건 제 잘못입니다. 그 아이가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아이를 모른 척 했다면 그건 더 큰 죄일 것 같았습니다.
5: 아, 주여.
3: 스크랜턴 목사님,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찌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찌르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다며 계속 울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 울음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0: 다들 뭔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입을 열기가 힘들었다. 그때 스크랜턴의 눈빛이 흔들린다.
5: 목사님, 지금 그 결정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아이가 두드린 문을 닫아버리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충분히 압니다.
2: 하지만 돌려보냈어야 했어요.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허용한 작은 일이 내일은 더 큰 칼부림이 되고 점점 더 커져서 다음날엔 죽음을 정당화할지도 모르잖아요.
4: 그런데 목사님 마음도 이해돼요.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3: 그럼 그 아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제가 해야 했던 건 문을 닫고 죄값을 치르고 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1: 그렇게 잡혀갔으면

0: 그 아이가 목숨을 잃었겠죠.
1: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죠.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쩌면 그 우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되돌려 보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우리도 함께 울어야 했던 건 아닐까.
2: 그 길이 그 아이를 죽게 만든다 해도요?
1: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2: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어찌 사랑이란 말입니까?
3: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을 그어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0: 듣고 보니 두 분 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목숨도 위험하다는 것도 아시죠? 정의도 사랑도 다 좋은데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또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너무 조마조마해요.
4: 이미 모든 일은 벌어졌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5: 그 아이를 혼자 돌려보내는 대신 같이 책임져 줄 수는 없을까요? 책임이라고 해봤자 저는 기도밖에 못하겠지만요. 그 청년도,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도 다 너무 괴롭다는 거 잘 알겠어요. 더 말해봤자 정답 없는 것도 알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 안아주는 거 아닐까요?
3: 그날 저녁, 여인들은 조용히 부엌에 불을 지폈다. 따뜻한 국과 김이 오른 밥상 앞에 한 청년이 앉았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굳었던 얼굴은 말없이 건네는 숟가락 하나에 조금씩 풀어졌고, 청년은 끝내 고개를 푹 숙였다.
6: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

0: 저 사실 그 아이를 숨겨주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한 결정이라면 주님께서 바로 잡아달라고요.
1: 사실 저 밥 차려주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 근데 그날은요 부엌에서 밥하는데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2: 맞아, 괜히 신나서 참기름 대신 간장 부었잖아. 아,
1: 그래도 맛은 괜찮았잖아.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요.
2: 그치, 특별히 평소보다 더 엉엉 울더라.
1: 야, 너 자꾸 그럴래?
3: 저도 그 식사 자리가 너무 은혜였어요. 그 친구 말대로 한 번의 실수로 인생 다 끝날지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살려주신 거죠.
0: 아유,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살려주신 거죠. 따뜻한 밥 한 끼로 아이의 마음을 감싸주셨잖아요.
2: 목사님 말씀 너무 감동이야.
1: 아니 그러잖아 목사님, 다음번에 좀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 또 어떤 위험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참.
0: 아유, 알겠습니다.
2: 그래도 덕분에 하나는 확실하게 배웠어요.
0: 뭘요?
2: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3: 그쵸? 목사님과 선교사님 싸우실 땐 좀 놀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도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0: 아니, 싸우긴 누가 싸워요. 대화했지. 대화.
1: 사람 안아주고 감싸주는 게 신앙이라면 우리도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은 거죠?
0: 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3화 칼을 내려놓은 청년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문기태 원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양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받으면 어떤 어려운 시련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 살면 아무리 크고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자를 죽인 살인자에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 때 큰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해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교회는 늘 어지러웠습니다. 윤리적인 타락과 법정 소송으로 인해서 교회는 늘 아주 바람잘 날 없었고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아서 예배가 엉망이 되고 무질서가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골칫거리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자신들이 은혜로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말미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그들이 은혜로 된 사람인 것을 일깨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평상시에는 은혜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정작 은혜를 붙잡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잘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믿음은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조금 더 한번 깊이 파헤쳐 봅시다. 먼저 오늘의 나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의 나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9절에 보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격 미달이고 흠도 많고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되고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나를 참아주지 않고 심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했다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지만 그때마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믿음이 좋아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찬송가 310장을 참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있을 데 없는 자, 있을모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쓰임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그 은혜에 감격하다가도 순간순간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자꾸 섭섭한 마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왜 나를 교인들이 몰라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잘 감당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섭섭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선교사가 돼서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그걸 붙잡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장로나 권사가 된 것, 집사가 된 것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서 교인들에게 표를 많이 받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이런 직분에 오르게 되었다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헌신해서 당연히 그 자리에 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속게 돼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쓴뿌리가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 은혜로 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혜로워서 성경을 잘 깨닫고 잘 믿어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에게도 열정이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땅히 자격이 충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격도 없고 교회를 박해해서 결정적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림도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은혜로 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오늘 맥주 감사드리는데 무엇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의 내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모두가 오늘의 내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한국교회의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누가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과시하려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해서 됐다고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빛을 비추어 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충성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많이 있지만 덮어주시고 감싸주셔서 존귀한 직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순간부터 오만해져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내게 귀한 직분 주셨다. 은혜로 여기면 그때부터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의 내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혼자 다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하며 가장 큰 핍박을 감수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바울에게 다 어울립니다. 그만큼 바울은 영적으로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장 깊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죽을 고생을 수없이 하면서 이룬 어마어마한 업적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저도 종종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내가 창원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41년 동안 목회를 하고 교회가 이만큼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은퇴를 하고 김광용 목사님이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저는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고 선교 목사가 됐죠. 이제 점차 우리 교인들이 나의 모든 수고를 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 막 섭섭함이 밀려오고 견디기가 몹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목사들이 참 많아요. 나보다 더 희생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하고 유능하고 그런 부지런한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

빨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목회를 아주 탁월하게 멋지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다? 그것은 착각이죠. 물론 저도 수고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강용 목사님도 이어서 저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하지만 99%는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1%는요? 저와 우리 김광영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수고한 것. 거기서 누가 또 몇 퍼센트냐까지는 나누지 맙시다. 중요한 거는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1%를 가지고 99%는 제껴놓고 내가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저는 빨리 잊혀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죠. 주님이 이루신 거니까. 잊혀져야 될 사람 빨리 잊어주세요.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바울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깨닫는 그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충성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들어요. 열정을 품고 전도 많이 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시험에 안 들고 죽으라고 충성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게 시험 들고서 꼭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나는 죽어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잘하는 건 잘해야 돼요. 문제는 그 아주 조그만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했다.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충성 봉사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말만 그렇게 많은 거야?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 모든 걸 쏟아붓는데 왜 잘한다고 칭찬을 안 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왜 뭐 이러니 저러니 말 잘하니 못하니 떠들기만 하는 거야. 그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주님이 힘 주셨으니까 한 거죠. 주님이 물질을 주셨으니까 복을 주셔서 물질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주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믿음 주셨으니까 전도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다 걷어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 걷어가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주님께로부터 많은 걸 받아가지고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1번 하면 안 돼요. 응? 괜히 남하는 거 보면 손가락 빨고 아이고 나도 부어주시면 할 텐데 이미 있는 걸로 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했다고 내가 자랑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서 저도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70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은퇴하고 이제는 편하게 잘 쉬고 있는데 왜 나는 굳이 순회 선교사가 돼가지고 죽어라고 뭐 힐링 여행한다고 가고 아유 선교 축제 뛰어다니라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또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 말도 할 줄 모르면서 35일 동안 버티고 이거 저기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지? 나도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나이가 돼도 건강을 주시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감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이 나이에 그거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아무것도 안 주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좀 힘은 들지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뒤에서 기도하는 이런 든든한 후원금도 붙여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감사한 거예요. 어? 뭐 하여튼 하나님이 시키시는 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것이라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단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일 뿐입니다.

0: 나같이 부족한 사람, 자격 미달인 사람 귀하게 써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나의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와서 야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잖아, 네가 다 했어 이렇게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입 밖으로 했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사람 봐가면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 내가 너한테 속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느끼며 살 때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켜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를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누가 칭찬하면 이것은 내가 다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바울처럼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를 자랑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부분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한번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떤 날씨,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찬양 내가 오늘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거기에 날씨 상황 그리고 신청곡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 비는 참 좋네요. 예, 성령의 비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네, 대부분 지금 구름이 덮여 있는 하늘,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씨 대부분이시죠. 후텁지근한 습기 찬 날씨에요. 충남 서산 하늘에는 구름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라고.

대구 마치 홍해 강가를 때 바람으로 가는 것처럼 바람이 매우 불고 있다고요. 2705번님의 신청곡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천안도 그렇고요. 밀양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분다고요. 포항 습하지만 신선하게 바람 부는 날씨. 3533번님도 오셨습니다. 김기석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11 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요.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자,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흐린 날씨라고 6203번님 오셨고요.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 보슬비가 내립니다. 새끼라 좋아요. 6403번님. 광야라는 단어를 쓴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뭐 광야에서 있네, 광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곡 이름은 광야를 지나면데 이게 다른 곡이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를 신청하신 건데 다른 글로 쓰신 건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거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요. 2046번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원주 비가 온다고 2842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대구 흐리고 비는 안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시군요. 손님 대기 중에 새끼라 매일 잘 듣고 있고 영혼을 깨워 바짝 정신 차리고 안전운행 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6150번님 우리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정말 비가 오는 날씨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전남 광양 흐리고 보슬보슬 운전 중에 멈췄다가 보낸다고요. 1404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광주에서도 성령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6820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에서 신청하신 2842번님의 신청곡 찬송가 264장이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0: 정자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곡을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제목으로도 주셨지만 아마 이 곡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이라고 하신 6403번님도 이 곡 신청하신 것 같고 대구의 6150번님도 이 곡이죠? 신갈 밖에는 세상의 목마름을 적시는 비가 안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8282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고 대전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 남편이 택배기사라 고생이 많은데요 916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8898번님 우리 평택에 계신 권사님 맞죠? 광야를 지나며 신청하셨고 8958번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다는 소화는 못해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 후덕지근하다고 목포 용해 주안교회 김상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은 빵긋 해님이라고요. 또 5319번님도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아빠가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딸의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빠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빠는 돼 있는 상태고 제가 근데 딸은 지금 아빠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딸에게 전화해 볼게요. 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임주은이요. 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인수PD라고 합니다.
1: 네.
0: 임주은 양. 맞죠?
1: 네. 네, 맞아요.
0: 와, 전화를 바로 받네.
1: 네.
0: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혹시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 온다고?
1: 네, 들었는데 자세히 어떻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뭐 하는지는 잘...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알려줄게요. 예. 지금 중학교 3학년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에요?
1: 저 나주 살아요.
0: 나주?

0: 전라남도 나주?
1: 네.
0: 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1: 지금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0: 아,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어, 큰일 났네. 라면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먹다가 받았어요? 다 안 먹었어요?
1: 아직 좀 덜 먹었는데. 네.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어디 편의점에서?
1: 네. 아니, 친구 집에서.
0: 친구 집에서. 어, 학교는 오늘 끝났어요?
1: 네, 끝났어요.
0: 끝났어요. 그렇구나. 시험은, 기말고사는?
1: 아, 기말고사 봤는데. 네. 좀 망해가지고.
0: 망해가지고. 그, 아유, 또 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기회가 있어. 예, 네. 예. 네, 또 기회가 네. 있으니까. 네. 또 2학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방학이겠네요? 네. 교회. 아니, 아니. 어, 학교 방학?
1: 아, 네, 맞아요.
0: 그쵸. 극동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극동방.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방송도 들어봤어요?
1: 네, 들어봤어요.
0: 오, 어떻게 아빠랑 같이?
1: 네.
0: 아빠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극동방송으로 네. 우리 주은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1: 네? 네. 네,
0: 당첨돼서 전화를 아, 한 거고, 네. 선물 좀 네. 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1: 어. 오, 네.
0: 아빠가 우리 주은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우와. 사연을 줬더라고.
1: 우와,
0: 그니까 무슨 사연인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연 당첨됐으니까 어, 선물을 내가 이렇게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네. 선물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한국 BL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커피 견과 세트, 그 다음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아, 근데 주은이가 좋아할 만한 게 막 이렇게 좀 한정돼 있긴 한데 어떤 거 네. 어떤 거 그럴까요?
1: 저 두부밀 쉐이크요.
0: 두부밀 쉐이크. 아우 좋다 좋아 쉐이크.
1: 네.
0: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신청했잖아요.
1: 네.
0: 아빠한테도 뭐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한테는 뭐 선물하고 싶어요, 주은이가?
1: 아빠한테 소곱창이요.
0: 소곱창. 야. 네.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1: 네.
0: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아빠 좋아하실는지 한번 물어볼까? 예.
1: 네.
0: 아버지, 아버님?
2: 네, 여보세요.
0: 어떻게 소곱창 괜찮나요?
2: 네, 좋습니다.
0: 좋아요. 어,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어, 아빠 좋다고 하는데.
1: 우와, 네.
0: 어, 어.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혹시?
1: 아, 알고는 있어요.
0: 알고는 있어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1: 아, 네.
0: 아빠 옆에 듣고 있었어, 아빠.
1: 아, 진짜요?
0: 어. 아빠가 듣고 있다, 지금. 우와. 아빠하고 예, 인사 한번 하세요.
1: 아빠 안녕.
2: 좋아.
0: 아빠 안녕. 아 역시 중삼 맞다. 중삼 맞네. 아. 자 우리 어 우리 주은이가 그 극동 방송도 앞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1: 네.
0: 아빠랑 엄마랑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데 주은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라는 응? 그런 소식이 있어요.
1: 응. 약간. 최근에 시험 기간이라서
0: 네네.
1: 좀 늦게 자느라 주말에는 수면 보충하느라 좀
0: 아 수면 보충이 또 있었구나.
1: 네, 못 갔던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그게 1년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응? 수면 보충을 1년이나 하고 있네. 자 아무튼 자 아빠
2: 네. 네
0: 아빠 우리 주은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네네.
0: 주은이 잘 들어봐요.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있대.
1: 네. 네. 네,
0: 자 아빠 네. 아빠 사랑의 메시지 큐. 네
2: 주은아 아빠가 주은이한테 늘 말하는 거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부터 어. 주은이까지 4대째 예수님 믿지.
1: 어
2: 그래서 아빠는 주은이가 꼭 같이 어, 교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줬듯이 너도 너의 어.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주은아. 아빠가 어. 사랑해.
1: 나 사랑해.
0: 아, 그러니까 자 우리 혹시 주은이도 아빠한테 좀 어, 사랑해 말고도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어요?
1: 어 살짝 있어요.
0: 살짝 있어요? 그럼 살짝 네. 한번 해볼래요 아빠한테?
1: 네. 네.

0: 아빠 근데 내가
1: 네?
0: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나를 믿음으로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좀잘 나갈 건데, 그래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1: 그래.
2: 와, 우리 주원이 똑 부러진다. 와우. 주원이 멋지다, 멋져. 응? 안 나간 건 아니구나, 주원이가.
0: 네, 나갔는데
2: 살짝살짝
0: 약간
2: 나갔군요.
0: 반사적으로. 네.
2: 살짝살짝 나갔어.
0: 네.
2: 자, 이제 시험도 끝났고, 수면 보충도 1년 동안 좀 했고,
0: 네.
2: 이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주원이?
0: 네,
2: 그쵸?
0: 좀 나가볼게요.
2: 그렇지. 이제 이번 주부터 시험 끝났으니까.
0: 네.
2: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같은 것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거 참여해봤어요?
0: 참여 한 작년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2: 작년쯤에 했구나. 올해도 한번 수련회든 여름 성경학교든 한번 해봐요. 거기
0: 네.
2: 옆에 라면 먹고 있는 친구도 좀 데리고 가고.
0: 네.
2: 옆에 있는 친구는 교회 다녀요?
0: 한 명은 다니고 한 명은 안
2: 안
0: 다녀요.
2: 다녀요.
0: 네.
2: 아저씨가 그런다고 이번에 싹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이따가 얘기해요. 자,
0: 네. 네.
2: 그리고 우리 주은이가, 저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0: 네.
2: 금방 아빠한테 이제는 내가 교회 좀잘 다녀보겠다.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단의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0: 네.
2: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배 드리겠습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아멘. 우리 주원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아버님 혹시 못다한 얘기 있나요? 우리 주은이에게? 혹시?
1: 항상 그냥 주은이가
2: 예.
1: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2: 예.
1: 예, 이번 사춘기나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2: 네네.
1: 예, 은혜롭게 잘 지내는 주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네네. 그래요. 우리 주은자매.
0: 네.
2: 이거 지금 생방송이라고 했잖아요.
0: 네.
2: 주은이한테 응원하는 막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우와. 네.
2: 주은이하고 아빠 대화가 너무 이쁘고 뭉클뭉클하다 그러고,
0: 우와.
2: 주은이 화이팅! 뭐 이런 문자도 오고, 주은이 주일에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목소리만 들어도 주은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처럼 예쁘고 귀엽고 지혜로울 것 같아요. 막 이런 메시지도 있고,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막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0: 와,
2: 근데
0: 감사합니다.
2: 아주 밝은 성격이고 똑똑하네요. 막 이렇게.
0: 감사합니다.
2: 주원이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잘 다니고
0: 네.
2: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한번 꼭 가봐요. 다시 또.
0: 네.
2: 혹시 주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0: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2: 네네.
0: 저 꽃들도 좋아요.
2: 꽃들도.
0: 네.
2: 이 찬양 왜 제일 좋아해요?
0: 이 찬양에서 약간 여러 약간 사랑 같은 것도 느껴지고
2: 예.
0: 그런 것 같아서 좋아해요.
2: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0: 네.
2: 그쵸?
0: 네.
2: 그래요. 오늘 너무 이렇게 인터뷰 잘해줘서 감사하고. 예.
0: 감사합니다.
2: 아버님 감사해요.
1: 네,
2: 자, 두 분이 이제
1: 감사합니다.
2: 인사 나누시고.
1: 주문
0: 아빠
1: 아침에
0: 안녕.
1: 집에서 보자. 사랑해.
0: 사랑해.
2: 주은이 라면 불어가지고 큰일 났네. 에?
0: 괜찮아요.
2: 주은이 빠이빠이.

마커스 꽃들도 우리 주은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예, 귀엽죠? 요즘 막 이렇게 뭐 MZ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중학생 뭐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이들의 그 어떤 그 특이한 말투가 있어요 보면. 아빠 안녕? 뭐 이런 예, 재미있는 귀여운 말투가 있는데 아, 잠깐 느꼈네요. 주은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엽다, 너무 좋다, 기대된다, 응원의 메시지 주셨네요. 7281번님, 도봉구 창동 새벽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아주 덥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비가 막 오다가 쉬고 또 오다가 쉬고 작은 교회에서 6살 손녀 아린이가 새일에 율동과 찬양을 했어요 라고 우리 8239번으로 군산에서 평택에서 비가 오락가락 휴무라 시편 필사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0574번님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친정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저의 간증문을 쓰면서 듣고 계셨다고 94세 우리 엄마 한동수님 하루속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0529번님 순천에서 비 내리고 있다고.

4375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논산 또 경주에서 택배 배송 하시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5215번님도 오셨습니다. 공주 시골집에 갔다가 대전으로 가시면서 빗속을 뚫고 가면서 1041번님도 오셨고요. 강원도 속초도 오셨어요. 청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네, 울산에서도 지하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나주. 아까 그 우리 주은이 나주였는데 3184번님도 나주네요. 자, 고성. 경남 고성에서 듣고 계십니다. 6765번님 비는 한두 방울 내려요. 주일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불렀던 찬양들 생각이 난다고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예. 그 옛날 어린이 찬양 이 제목이 뭐였죠? 6765번님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제목. 자, 아까 우리 728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영혼아.

7857번님, 39년의 방학을 마치고 올해 2월부터 다니면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요.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던 분인가요? 7857번님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축하의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문제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 곡 메들리로 되어 있는 이 박성은의 곡 여러분께 전하면서 내일 새끼라는 라디오 앱입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일을 안정되게 살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치열하게 힘들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버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일을 잘 대비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누구나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함, 불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내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막막한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될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막막하죠. 우리가 이런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생길 때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두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하고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거대한 바닷물에 삼켜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그들에게 갈증도 해결하게 하고 쉼을 주시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해요.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환경은 온 사방이 흙먼지고 보이는 건 바위와 거대한 볼모지예요. 성경에서는 그곳을 신광야라고 불러요. 그들이 걷는 땅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나무 한 그루, 물한 모금, 그늘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너무나 힘든 그들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주려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느니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근데 이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지나쳐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원망이거든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고기라는 것은 최상류층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은 것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뻥튀기하고 이집트를 미화하는 거예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때 환호했던 이들이 한달 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어요. 왜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챙겼던 비상식량이 딱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또 자기들이 준비한 비상식량이나 물이 떨어졌지만 뭔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환경적으로 조금만 더 가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불평이 덜했을 텐데,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물도 없는 광야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광야로 끌어내신 거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날 저녁 광야에 어둠이 내려앉자 저 서쪽에 홍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기적이 날아오는 거예요. 바로 메추라기 때였어요. 조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해마다 봄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이동을 한답니다. 그때 이동 경로가 시내산 반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긴 여행을 하다 보니 지친 이 메추라기들이 그냥 중간 시내산 반도에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메추라기 때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말을 쏟아내며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먹거리를 주자 할 말을 잃고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눈을 떠서 밖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이슬이 소복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햇빛이 이슬에 쬐이자 이슬이 증발하면서 바닥에 하얀 알갱이들이 남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물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물어요.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만후, 그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당혹해하는 표정으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처음 보는 이 물건이 뭐야? 만후라는 질문이 그대로 이름이 되면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은 마치 꿀을 넣은 과자처럼 너무나 달콤하고 또 먹으면 배도 부르고 누구든지 새벽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이 만나. 바로 이날부터 40년 동안 광야 식탁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내일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푸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 사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이것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만나가 내린 첫날 아침, 진영 전체가 술렁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규칙을 선포하세요. 16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한 사람당 하루 한 오멜. 이건 지금의 수치로 계산하면 2.2리터씩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먹기에 알맞은 양만 가져가고 더 가져가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백성들의 인원만큼 정확히 줄 건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명이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굶게 돼 있다. 그러니 정해진 양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일 양식은 또 내일 아침 줄 테니 오늘 것만 가져가고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를 주신 아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신신당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 신신당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17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양만 가져가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좀 늦게 나온 이웃이 왜 만나가 없지? 이렇게 당황하든 말든 1인당 어떤 사람은 두 오멜, 세 오멜씩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뿌듯해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먹는 거야, 이 바보들아. 마치 자기들이 이웃의 것을 강탈해가면서도 자기가 잘나고 유능한 것처럼 그 이웃의 빈손을 비웃으며, 아마 그들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비상 식량으로 재어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몰래 보관해 둔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껴서 다 버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웃이 굶어서 죽든 말든 내가 더 많이 쟁겨둔다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늘의 은혜로 살고 이웃들이 배고프지 않고 이웃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빈손을 채워줄 때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에서도 모두가 걱정 없이 살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내일이 막막해질수록 본능적으로 더 많이 내 손을 더 많은 것을 담아서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성인들 같지만 가끔 우리 도심 안에서 무슨 사재기 파동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 다 뭐지요? 내 이웃이 죽든 말든 나만 편하고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유능하고 지혜롭고 현대사회에서 남을 이기는 가장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이에요. 이웃의 빈손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비현실적인 소리를 합니까? 이웃에게 줄 거 다 주고 내가 어떻게 내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에 역사상 최고의 폭염 재난이 맙니다. 이때 체감온도 섭씨 48도, 도심의 전력이 완전히 끊기는 폭염 재난이 지속돼요. 그런데 그 시카고의 저 남쪽에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두 빈민가가 붙어 있었는데 한쪽은 잉글우드라고 하는 마을이고 또 한쪽은 오번 그레셈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두 빈민가가 희비가 완전히 엇갈려요. 우선 이 폭염 재난이 임하니까 잉글우드 사람들은 혹시나 내 집에 있는 생수나 식량 이런 걸 뺏길까 봐 사람들은 창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사람들은 못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겹겹이 쇠사슬을 채워요. 이 재난 속에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펄펄 끓는 방 안에서 혼자 버티는 거예요. 며칠 뒤에 구조대가 잉글우드 사람들의 대문을 뜯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수십 명의 시신들이 발견돼요. 반면에 길 건너에 5번 그레셈은 달랐어요. 이 폭염 재난이 임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밖으로 나와

평상시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가정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쓰러진 노인의 목을 축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이 불지옥 속에서 오번 그레셈 주민들은 이웃의 빈손을 잡아줬어요. 이 재난이 물러간 뒤에 뉴욕 대학의 연구팀이 두 동네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홀로 살겠다고 했던 잉글우드 사망자는 10만 명당 33명이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왔던 5번 그레셈의 사망자는 10만 명당 3명뿐이더라. 이웃을 향한 나눔, 같이 살아야 한다는 연대감, 이런 것들이 거대한 재난을 이기고 그 중에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이기적으로 나만 많이 쌓아둔 양식이 아니라 기꺼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가면 토켈라우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살던 10대 소년 3명이 낡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표류해서 50일 만에 구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이 10대 소년은 그 이웃 섬에 살고 있는 예쁜 소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세 소년이 그 소녀를 보기 위해 몰래 낡은 아빠 배를 훔쳐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꺼지고 고립이 된 거예요. 무전기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요. 그 배에는 코코넛 20개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만 해도 이 세 소녀는 엔진이 꺼져서 배가 움직이지 않을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금방 구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구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코코넛이 20개에서 1개, 2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심해지자 이 착한 소년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드디어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네가 내 코코넛 몰래 마셨지. 좁은 보트 안에서 세 소녀는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해대며 밤이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뜬 눈으로 밤을 셉니다. 이렇게 그들 모두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세 소년 중에 한 소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그때부터 소년들은 아침 저녁 쩍쩍 갈라진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소년은 손을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0: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결단 하나를 내려요. 코코넛 하나를 깔 때마다 정확히 3등분을 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한 번은 자신들의 보트에 우연히 새 한 마리가 날라들었는데 그것을 잡아서 핏물까지 나눠 먹는데 정확히 3등분을 하는 거예요. 빗물을 모았다가 마실 때도 한 모금을 마시고 옆에 친구에게 기꺼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표류 50일 만에 태평양을 지나던 뉴질랜드 어선이 이 배를 발견해서 소년들이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출발점에서 무려 1300km나 표류한 소년들이 구출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이 팍팍하고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내시고 지난 한 주간도 버텨서 어떻게든지 오늘 이 예배까지 걸어 나오셨다 하면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길에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을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막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기심의 벙커를 허물고 이웃의 빈손을 나로 하여금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보여주신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만난 신광야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광야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광야가 찬양의 걸음이 되시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귀한 가정,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생활 샘 진행의 장원양국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여름 장마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계획하던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결국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회개하고 발길을 니느웨로 향하게 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축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신상우곡 축복하노라를 안산시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외면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찬고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진 작은 정성이지만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로 주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엔 이 세상 어떤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김성은의 비올라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는 이보다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앞서 들으신 찬송가의 원문 찬송시였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양국교회 베델 찬양대 찬양으로 김기영곡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남은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6432번

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이 있으면 언제 도착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분들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20분 먼저 도착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일찍 가면 기다려야 하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각에 맞춰 도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일찍 가는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크고, 딱 맞춰가는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익숙한 경우가 많은 거죠. 결국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누가 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들 자기만의 시계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다르다는 건데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보다는 저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로 인해 답답하셨다면, 혹은 나로 인해 답답했을까 마음 졸이셨다면, 이 시간만큼은 잠시 잊고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 안에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불안보다 평안을 선택하는 이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7월 8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워십의 주 손길이로 출발했습니다. 아,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약속 시간에 10분, 20분 먼저 도착하시는지, 아니면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시는지, 혹은 아, 좀 부끄럽지만 저처럼 약속 시간에 좀 늦으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약속 시간을 잘 못 지켜서 아, 그게 참 잘 안 고쳐졌었는데 방송 일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고쳐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도 하니까 조금씩 고쳐지고 있고 많이 고쳐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아직까지 좀 이 마음속에 있는 여유가

약속 시간에 대한 그 여유로움이 잘 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함께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은희의 충전 라이브에 충전 남겨주시면 오프닝 내용도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인증도 되니까요. 빠지지 않고 충전 두 글자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희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 드려야죠.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성경 퀴즈 아니죠. 성경 넌센스 퀴즈. 자,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 사람한테는 아파트도 줬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비싼 이 시대에 아파트도 줬어요. 주택도 줬습니다. 줄 거 다 줬는데 욕심을 부리면서 빌라도 내놔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주고 주택도 줬는데 빌라까지 내놓으라는 이 욕심쟁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정답은 세 글자고요. 이 빌라도 달라고 하는 이 빌라까지 달라고 하는 이 퀴즈의 문제가 그 성경 인물의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아시려나? 네,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세 글자인데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예. 다 나왔습니다. 이제 정답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도 주고 주택도 주고 다 줬는데 빌라까지 내놓으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과연 누구일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한 곡 듣고 오죠.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2850님께서 미니PD 자꾸 녹방하기 있나요? 어떻게 하셨죠?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여러분. 네. 네, 비밀입니다. 네, 우리 2850님 듣고 계신가요? 비밀이에요, 비밀. 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운동이라니 배신인데 라고 제가 어제 요즘 이제 러닝도 하고 뭐 계단도 오르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안 돼요. 저 이제 살도 좀 빼야 되고 예, 이제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살을 좀 빼고 있습니다. 예, 먹을 것도 좀 조절하고 그리고 헬스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운동 지금 꼭 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 쪽 꼭 하시고 어떤 운동 좀 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사람에게는 아파트도 줬고 주택도 줬고 줄 거를 다 줬는데 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빌라까지 내놓으라는 그런 욕심쟁이 인물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주택에 빌라까지 모두 갖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정답은 세 글자. 정답 과연 누구일지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 충디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눈이 빠져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우리 그날의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산삼 스틱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2528님께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2부에 조금 이따 2부에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4833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선하신 나의 주 팀 로거십이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0: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 메일이나 우편으로 하시면 되고요. A4용지 2장 안팎 분량으로 여러분께서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추억들과 기억들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전시도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수기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국립합창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합니다.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교회 이상열 원로 목사님께서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구제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심 좋은 사람이죠. 그 집엔 단골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매일 올 때마다 1불씩 줬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바란데 마침 거지가 왔습니다. 줄 것이 없었습니다. 거지에게 당신이 내일 오면 내가 2불을 주겠다. 오늘 거 하고 내일 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돈을 가지고 제 돈처럼 그렇게 쓰면 되겠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오.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즉반하장이란 말을 이때 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감사는 관심이요 섬김이며 사랑과 나눔입니다. 2026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사랑 서문화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서로 상호 보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여지 국가와 교회를 폐쇄한다든지 목사를 잡아간다든지 교회를 사찰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건 그럼 나라가 망해요. 망합니다. 왜?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교회도 국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정교분리란 말은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나 교회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할 때는 꾸짖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이고 과거에 우리 장로교회를 만든 칼빈 선생은 제네바의 수상이었습니다. 정치했습니다. 왜 정치를 못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중립이란 것은 아주 회색 분자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중간에는 없습니다. 좌나 우지 가운데는 없어요. 그건 회색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예배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하고 말세의 징조에 쭉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는 말이 나와요. 그 뒤에도 뭐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 많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감사치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게 말세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제가

우리의 예화를 든 것처럼 매일 참 1달러 주다가 그날 손님이 와서 다 쓰고 나서 돈이 없어서 내일 오면 좋겠다 하는데도 내 돈 가지고 왜 당신이 마음대로 하냐고, 그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사의 삶은 신앙인의 신앙을 규정하는 잣대입니다. 내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를 측정하는 비결은 내가 감사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딸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통합집 다대중앙교회는 교인이 아마 3,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다 합해보면 한 3, 400명 되는데 감사 헌금이 그렇게 많아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교인들이 감사 헌금 명단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해봅시다.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라. 하라. 이것은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할 것이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을 기르자. 모든 일에서 모든 면을 볼 때에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을 기르게 돼요. 가령 비가 왔어.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아, 비가 와서 식물도 잘 되고 참 좋겠다. 가뭄이 해결되겠다. 그런데 불평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아, 비가 와서 막 우산 써야 되고 질퍽질퍽하고 옷도 안 젖고 이게 뭐냐? 막 불평하는 거예요. 같은 장비를 보면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아, 가시가 왜 이리 많아? 손 찔리잖아.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정말 아름답다. 향기가 너무 좋네. 꽃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욥기를 보면 욥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뭐 부자고 뭐 축제 세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적군들이 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양떼를 빼앗고 소떼를 빼앗아 갔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끝내는 자기 몸이 악성 질병으로 피부병으로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서 제에 앉아서 기와 쪽으로 몸을 막 긁었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피부병 걸려본 사람 알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이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막 저주를 합니다. 친한 친구 세 명이 와서 야,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병이 오겠나? 회개해라, 회개해라. 죄 지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막 이렇게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아멘. 그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시나요? 질병으로, 사업 실패로, 남편의 실직으로, 아이들 진학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연단시키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은 감사 생활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죠? 웨스민 신도 대소연의 문답 1번, 장로교 신조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서 23절까지 길게 써놨는데 요약하면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든다는 신성이 눈에 보여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치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에 대한 감사요, 그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으로 감사하고 시편으로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헌금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는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감사 생활은 환난에서 건져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건질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나이가 17세, 18세 정도 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여호와의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서 많은 제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압니다. 내가 네 아들 죽여서 제물로 드리자고?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이 두 종과 나귀를 세우고 이삭의 장작을 지어주면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멀어. 가다가 묻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3일 되어서 도착하여 장작으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어서 칼을 바지가랑에서 빼서 치려 하는데 아브라마, 아브라마, 아브라마, 잠깐, 스톱.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소리가 번개같이 들립니다. 보니까 이삭은 막 탈탈탈 떨고 있고 그 앞에 순양이 양 한 마리가 뿌리 나무에 걸려서 막 버둥버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었구나. 그래서 아들을 살리고 양을 대신 잡았습니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 11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그 단을 흔들 것이며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여서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라. 얼마 양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제사를 드려서요. 제물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올 때는 적신으로 왔습니다. 벌거벗고 나왔어요. 아무도 내 손에 수표를 쥐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주먹질에 주먹을 쥐고 나거든요. 근데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 돌아갈 때 보니까 다 손을 펴더라고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종을 봤잖아요. 주먹 쥐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손을 폈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올 때도 맨몸으로 오고 갈 때도 맨몸으로 가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이웃도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교인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찬양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금고 안에 있는 금덩이 혹시 있나요? 그거 중요합니까? 여러분, 통장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새끼도 중요하죠.

0: 아들도 딸도 손녀도 손자도.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다 소용없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 하나, 몸뚱이 하나예요. 이 몸입니다. 이 몸. 몸이 건강해야 돼. 이 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몸이 최고다. 몸이 최고입니다. 부디 건강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백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늙지 마세요. 늙으면 천대 받아요. 내가 늙어보니까 천대를 받아요. 교회 오지만 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필리핀 시빗 서문화교회. 이름이 이상하다. 시빗. 시빗 서문화교회 헌당 예배와 단기 선교를 가신 25분의 대원들, 목사님까지 26분, 장로님도 가셨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불평이나 후회나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서문화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문화교회 이상열 원로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문화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지회장 이명자라고 합니다.
2: 극동방송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1: 친정엄마가 굉장히 그 절에 신도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행사 때마다 뭐 쌀도 같이 들어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당을 좀 끼고 살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무당 불러가지고 막 그 구슬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친정엄마가 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 그 엄마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그 불상, 그 뭐 부처님 뭐 이런 게 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냥 막연히 그냥 스스로 그냥 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우연한 이제 차 운전하다가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한번 믿어볼까 했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아주 반가운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취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남편이 차를 타면 막 그 소리 막 꺼버리고 막 화도 내시고 그랬지만, 꿋꿋하게 그냥 계속 제 일을 하면서 또 제 그 일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많은 의지가 됐던 게 극동방송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전해준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1: 저는 이제 여기 극동방송 뒤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 쪽을 제가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저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냥 방송만 계속 들으니까 그냥 방송에 흘러나오는 그것만 보고도 저게 나의 교회고 나의 안식처고 나의 힘이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청소하면서도 그냥 뭐 그 극동방송에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무슨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나혼자서 주문처럼 제재를 사여 주시옵소서라든지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도 키우고 케어하면서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제 아이는 제가 아이가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원에 세 명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딸이 큰 아이인데 그 대학을 중국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찬양대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대도 서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배워가지고 막 찬양을 기타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아들은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전도를 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극동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선교원을 나와서 그런지 심성이 굉장히 곱고 아주 반듯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기도를 많이 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 일은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담대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극동방송은 정말 저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친구이자 그리고 함께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극동방송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믿음이 없다가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송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겠습니다. 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은 위로브의 어둠 날 다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충전, 이번 주는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아파트도 주고 주택도 주고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욕심을 부리면서 빌라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아파트, 주택에 빌라까지 모두 갖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 아, 풀네임으로 하면 정답이 여섯 글자가 되겠네요. 예, 풀네임으로 하면 정답은 여섯 글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답은,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한 곡 들으신 후에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특집으로 진행되는 건강 칼럼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 요일별로 의사 선생님들,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 월요일은 이비인후과 이길수 원장님, 그리고 화요일은 안과 정기용 원장님, 수요일 오늘은 난임센터 권황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아, 찬양한 곡 듣고 만나보도록 하죠. 어제 0720님께서 신청해 주신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시험관악기 시술의 역사, 또 시험관악기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난임센터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시험관악기 시술이죠. 그래서 시험관악기 시술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임신돼서 출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험관악기 시술이 이루어진 때는 1978년 영국의 올드햄에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리학자 로버트 에드워즈와 산부인과 의사 패트릭 스텝토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로버트 에드워즈라는 이제 생리학자는 이 공로로 2010년에 또 여기 노벨 의학상하고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관악기 시술 그 여성의 경우는 난간이 막혀서 난간

편이 막히면 아무래도 이제 자연 임신, 인공수도 힘들었는데 이 환자에서 이제 시험관하게 이제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초음파 장비라든가 뭐 난자 채취하는 장비 뭐 이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배란 유도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배란 유도제 없이 자연 주기로 난포 하나만 이제 채취를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생리 2, 3일째 한 기저동납포라는 게 한 30개 정도가 이제 뭐 30개, 40개 많은 분들 이렇게 소집이 되는데 자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난포가 하나만 우성 난포로 성숙을 해서 걔가 이제 배란이 되는 거거든요. 요 배란되는 난자를 어떻게 채취했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질식 초음파로 난자를 채취하지만 그 당시에는 복강경 장비를 통해서 난자를 채취했고요. 그 채취된 난자를 이제 수정을 시켜서 8세포까지 키워서 이식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985년도에 이제 서울대 그리고 1980년도에 이제 차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험관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현재 그 시험관아기 이제 과정을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난포를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배란 유도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3일째 와서 우리가 초음파로 이제 기저 동난포라고 이제 동난포 개수를 세고 이분은 이제 동난포 개수가 많으니까 용량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되겠다. 많으면 좀 줄여야 되겠다. 또 동난포 개수가 적으면 좀 용량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결정을 해서 대개 이제 배란 유도제를 8일에서 10일 정도 써요. 10일 정도 써서 그 질식 초음파를 추적 관찰해서 이제 난포 크는 걸 이렇게 추적 관찰해서 다 자랐다라면 대개 이제 생리 시작 한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정맥 마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난자 채취를 합니다. 이제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모든 난자가 채취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채취된 난자는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서 뭐 난구 세포나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미세 수정을 시키거나 또 이제 일반 수정 방법도 있어요. 그 영어로는 이제 컨벤셔널 IVF라 그러는데 정자를 이제 난자 주변에 이제 풀어놔서 수정을 시키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 방법밖에 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수정 실패도 많았는데 우리가 1994년도에 이제 익시라 해서 난자에다 정자를 직접 찔러넣는 미세 수정 방법이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수정 실패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정 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배양을 하면 그 수정학 정자하고 난자가 수정이 되면 그걸 접합자 자이고트라라는데 얘가 이제 이틀째는 4세포, 3일째는 8세포, 4일째는 이제 5D 열매처럼 생겼다가 5일째는 이제 애기로 갈 뿐 태반으로 갈 뿐이 나뉘면서 이제 포백이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백에는 이너셀 메스라는 애기로 가는 부분 또 테두리는 이제 그 태반으로 갈 부분 트라펙토돔이라는 영양세포로 구성이 돼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3일 배양을 많이 이식을 했어요. 그 장기 배양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배양되다가 이제 죽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3일 배양을 많이 했는데 점차 이제 배양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5일 배양 포백의 형태로 많이 이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임신율도 많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배양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의사의 또 배란 유도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배란 유도를 할 건가 그런 것도 이제 임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 배란 유도제만 사용하면 이제 난포가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조정으로 난포를 고르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기요법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그 장기요법이 뭐냐? 그 생리 나오기 전에 우리 몸에서도 이제 배란 유도제가 분비되거든요. 그거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배란 유도제, 또 외부에 있는 배란 유도제 협업을 하게 되면 난포가 이제 들쭉날쭉 크게 되니까 난포를 이제 고르게 키운다래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배란 유도제는 생리 나오기 한 열흘 전부터 주사를 맞아서 억제를 하고 그럼 이제 생리 나오고 3일째부터 이제 배란 유도제를 써서 난포를 키우면 난포를 이제 고르게 키울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영할 때 싱크로나이제이션, 스위밍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서 난포를 키우면 한 8일에서 10일 정도 배란 유도를 해서
채취를 합니다.

0: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기랑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장기요법으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배란유도제를 억제한다는데, 기랑제로 쓰는 거는 이제 배란유도제를 쓰고 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뇌하수체에 있는 난포자극 호르몬 항체 형성을 억제하는 그 주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배란유도 한 3, 4일 하고 나서 기랑제를 써서 조기 배란, 이거는 뭐냐면 난포가 크다 보면 그냥 갑자기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못하게끔 조기 배란을 억제하는 그 기랑제를 쓰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장기요법이 좋냐 아니면 기랑제요법으로 단기로 하는 게 좋냐, 이게 이제 많이 그 논문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어쨌든 임신율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굳이 두 달 이용해서 배란유도제를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기랑제 단기요법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1: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현재 시각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넌센스 퀴즈 정답 먼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도 주고 주택도 주고 다 줬는데 빌라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욕심쟁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플레임이고 빌라도라고 쓰셔도 정답입니다. 왜 빌라도냐? 빌라도! 좀 괜찮나요? 예, 사투리인데. 빌라도! 아파트 주고 주택도 주고 빌라도! 라고. 아, 민망하네요. 예. 자, 정답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빌라까지 달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정답 리스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더 만나보고 오죠. 어제 205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조정훈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듣고 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 미량 교회에서 미량 마마클럽 발대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우리 미량 지역에 뜨겁게 타오르길 우리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기도의 불씨를 통하여서 미량 지역에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또 맺혀나기를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 어제 우리 2528님께서 신청해 주신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면, 남편이 가정을 위해 새로운 일을 준비 중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몰라 물으며 인내하며 나아가지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네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힘이 될 수 있게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2528님의 신청하신 사연으로 만든 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어떠셨나요? 저는 들으면서 지금 눈물이 막 날 뻔했는데. 우리 2528님 잘 들으셨습니까? 남편분에게 꼭 응원이 되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시선으로는 두려움밖에 없고 또 앞이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 나가시면서 우리 또 멋진 우리 남편분 그리고 우리 2528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들 계시면 문자와 댓글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고 내용을 함께 남겨주신다면 제가 AI를 이용해서 멋진 노래를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제이어스의 빛의 사자들이여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전에는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었지만 정작 인간은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므로 인간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소망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참 소망은 없었으며

세상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참신이신 하나님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

0: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교회는 든든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이루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왕후 와스디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와스디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메대,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다 통일한 최대의 왕이에요. 근데 라이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년째인데 걱정 없고 전쟁 없고 넘보는 나라도 없고 너무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건세가 대단하고 영광이 대단하니까 왕이 생각해서 180일간의 큰 잔치를 열어요. 보통 잔치가 아니거든요. 바닥을 다 보석으로 깔고 오색찬란한 그런 장치를 하고 의자를 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마시는 잔은 다 금잔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뭐 계속해서 가득가득 준비하고 왕실의 포도주가 최고 포도주인데 마음껏 마시게 하고 그래서 127도의 모든 도지사, 귀족들, 그리고 신복들, 장수들 다 불러서 180일간 잔치하는 거예요. 대단한 잔치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180일 잔치를 끝내고 또 뒤풀이로 7일간 더 하는 거예요. 연장해서 187일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수상궁 그 안에 높은 자, 낮은 자 다 이렇게 불러서 마음껏 잔치를 즐기게 했어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 왕비 와스디는 궁궐에서, 7일간 잔치는 왕 후궁 그 뒤뜰에서 했고, 이 왕 와스디는 궁궐에서 여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7일째가 됐어요. 187일째 잔치가 끝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그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왕이 좀 과하게 와인을 마시고는 주웅이 일어났어요. 와, 내가 이 큰 나라 왕으로서 이렇게 걱정 없고 부강하고 백성들이 다 복종하고 세계 최고의 미녀 와스디를 아내로 삼고 내가 참 복이 많다. 그래서 주웅이 일어나서 여봐라 하고 그 어전 넷이 일곱 사람을 불러서는 지금 왕후에게 가서 왕후의 복을 의복을 입고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다 준비해서 여기 나와서 만조백관 모든 백성들 앞에 그의 아리따움을 보이도록 하라. 예. 이제 이 아우스랑은 그 큰 나라 왕이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는 와스디, 굉장한 여자지요. 여러분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와스디 가서 이렇게 한번 돌면

모두가 막 놀라고 와 박수갈지 보내고 어떻게 저런 미인이 있는가 막 그럴 걸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불렀어요. 그런데 왕비가 마지막 날이라고 아마 와인을 많이 마셨는가 봐요. 앙우마마 폐하께서 앙우의 면류관을 정제하시고 오셔서 앙우의 아리따움을 만주백관 백성들 앞에 보여달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잔했죠. 그러니까 또 왕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술집 섹시냐? 내가 뭐 모델이냐? 한나라 왕비인 내가 왜 술 취한 남자들 앞에 내 몸을 보여 하니? 못 간다 꼬일러라 아래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왕이 이제 앙비가 아리따운 옷을 입고 빛나는 간을 쓰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내시들만 고개 숙이고 와. 어떻게 된 건가? 황송하옵니다. 앙우마마께서 오시지 못한대요. 뭐라고? 오시지 못한대요. 뭐라고? 어느 성경에 보면 이 왕이 불이 타서 그게 달했어요. 이 만조백관 모든 백성 앞에 왕의 존재가 얼마나 난처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왕은 자기 혼자 결정 안 하거든요. 자기 주변의 모사들, 조언해주는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왕비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조언한 사람들이, 모사들이 왕의 얼굴이 확 분노로 가던 걸 보고는 폐하, 왕비 아스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만조백관에게 모든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왕이 기뻐하신다면 오늘로 왕비의 일을 폐하셔서 다시는 와스비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 그 자리를 주시는 게 좋을 줄 알아요. 한안금에 오라. 그리고 바로 조서를 내려서 127도 모든 곳에 그것을 알렸어요. 아스디는 그날로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고 궁궐 밖으로 쫓겨갔어요. 그 나라 퍼스트 레이드 최고의 여인이 내동댕이 처지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남편이 여러분 사랑할 때, 남편이 여러분을 최고로 중요길 때, 그때가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락하지 않고 계속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해야 돼. 와스디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아름다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애받는, 사랑받는 여인. 그리고 달콤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와스디가 그 대국의 왕비가 된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름다움은 타고났지만 아름다움을 타고났다 해서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그런 거 편하게 다리 쩍쩍 벌려가지고 걷고 껌 쩍쩍 씹으면서 코 핑핑 부면서 어떻게 그 앙비가 되겠어요? 아름다움을 타고나도 자기를 가꾸고 미용 체조도 하고 자기 몸을 살기 또 품격도 있어야 되고

아주 아주 우아한 여자가 되려고 노력한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미인 중에 탁을 하니까 앙비가 되는 거지요. 노력 없이 그 양 되는 것은 없어요. 제가 골프를 뭐 한국은 못하지만 미국 가면 그래도 하루씩 하는데 골프 잘 치고 싶어서 골프 잘하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골프 잘하지요? 연습해야지요! 연습 안 하고 잘하는 거는 가게 가서 물건값 안 주고 갖고 오는 것도 똑같다. 도둑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떻게 왕비가 되겠어요?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회사에 승진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진급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번성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잘 됩니다. 열심히 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꿈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교수는 사회 각계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한 결론이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적어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달려온 사람들, 달려온 노력한 사람들. 10년, 20년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려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하루하루 충성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청사진을 그려서 기도하며 열심히 실력을 쌓고 나가야지요. 하루하루 자리에 있지만 꿈이 있어야지요. 꿈대로 사람이 되는데 각 분야의 탑을 달리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세계적인 건축가, 세계적인 화가, 세계적인 전설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쓴 글을 읽고 찡했어요. 사람들이 내 작품 보고 대단하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애쓴 걸 알면 그냥 대단하다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얼마나 이 작품 만들기에 애쓴 걸 알면 미켈란젤로 수고했다 하지 와 그림 좋다고만 하지 않을 거다. 미국의 농구 황제, 최고의 왕 황제 그분의 별명은 뭐요? 연습장의 알파 오메가, 연습장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별명이 있잖아요. 네. 선수들이 연습 시간에 연습장에 가면 벌써 마이클 조던이 있는 거예요. 연습 시간 끝나서 다 퇴장하는데 이 마이클은 연습장에 계속 하는 거예요. 남보다 두 배, 세 배 연습하니 황제가 되는 거지. 어학 잘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일본어 잘한다. 와, 프랑스 잘한다. 와, 영어 잘한다. 잘하긴 뭘 잘해요.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만큼 하는 거지. 잠언 12장 37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잠언 22장에도 자기 일에 아주 스키플 막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왕 앞에 서지 낮은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 시작할 때 위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시작하면 위대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할 때 위대하게 찬란하게 시작 안 돼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합니까? 엉망이지. 그러나 계속하면 위대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업도 해보자 할 때 뭐 시작이 별로지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함은 반복하는 데서 나온다. 어학이든 기도든 뭐든 반복하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 반복하면 전도 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전도해지. 전도 애마추어거든. 프로는 항상 전도하잖아요. 프로는 항상 전도. 전도의 프로가 돼.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의 일꾼이에요. 어둠 밤 시대리니 우리가 어둠 밤 올 때까지 천당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자. 해보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 돼요. 와스비가 열심히 해서 자기를 가꾸어서 그 귀한 여자가 돼서 왕비가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항상 자기 자리에 자기 일에 깨어있자. 왕비는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많은 여인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그 컨트롤하는 주인공인데 자기가 술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도 그렇죠. 한나라 왕이 됐으면 장군들, 귀족들, 만조백관 다 술 마셔도 자기는 절제해서 왕인데 중심을 잡아야죠. 왕이 술 취해서 술 기분에 안에 잃는 거죠. 왕비도 술 취했어요. 자기 이성이 흐릿흐릿해져요. 그래서 내가 술집 섹시냐? 내가 모델이냐? 못 간다고 아래라. 창세기 24장 31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어서 오십시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너무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신뢰해서 귀족 옷을 입히고 다 집안 살림 다 맡기고 이삭 안 낳으면 그에게 다 주려고 했는 종이지만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대 열 마리 바리바리 싣고 그렇게 가니 종들이 다 오고 이 사람은 주인 아주 귀족같이 보이니까 라반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때 34절에 보면은 이 엘리에셀은 I am Abraham's servant.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 결혼한 사람이 아가씨처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비녀를 찔려요. 비녀를. 표현해요. 나이가 40 넘어도 아가씨 하면 예 기뻐가지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신분에 그리고 자기 일에. 잠언 27장 23절 24절인가 거기 보면 너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너 소떼의 마음을 두라. 따라합시다. 직장에 사업에 깨어있어라. 너 재물이 영원히 있지 못한다. 면류관이 대대로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재물은 면류관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은 22절인가 거기 보면은 종기함에 처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종기가 뭐냐? 부유함이에요. 부자는 종기한 거고 부자가 면류관이에요. 뭐 자리가 높은 거 이것도 높은 거지만 재벌이 되면 그것도 면류관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다 재벌되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다 십일조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해서 다 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 소떼를 부지런히 살펴. 면류관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재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잠언 23장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허무한 것을 주목 허무한 것이 돈이에요. 부, 리치, 리치. 너 어찌하여 돈에 부위에 그렇게 눈이 멀었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나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열심히 안 하면 오늘 누리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신분에 우리 일에 직장 일에 모든 일에 깨어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있어라. 마가복음 13장
27절에 깨어 있어라.

저도 제 신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신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늘 깨워서 자기 일을 지켜야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스디는 하루 그만 자기를 챙기지 않고 깨우지 않고 기본적인 마시고 하다가 다 잃은 거예요. 30년 40년 싸운 것이 한 번 실수로 와르르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높아지고 잘되고 크게 되고 자리가 든든할 때 더 낮아져야 돼요. 왕비가 최고 여인이지만 그래도 늘 겸손했다면 그렇게 험한 꼴 안 당하거든요. 여러분 왕의 모사들이 왕 앙비를 미워할 거예요. 앙비가 콧대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뭐 만나도 아주 이렇게 거만하니까 싫었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하니 한 사람도 대화 앙비께서 몸이 불편하신 줄 알아요. 그렇게 변호해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치하다가 안 그래도 미웠는데 오늘 왕 앙비의 위를 피하소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 경비실에 아저씨가 박선만 좀 일하시더라고. 내가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하니까 힘들어하다가 이해하다가 내가 할 적 없으니까 에에 웃더라고. 수고하세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겸손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양곡교회에 섬기지만 개척교회 목사님 앞에 내가 정중하거든요. 그리고 돌이 안 날아오잖아요. 돌이 교만하면 돌 날아오잖아요. 난치하면 돌을 맞잖아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할렐루야. 아스디가 좀 겸손했으면 술도 그렇게 안 마시죠. 조심하죠. 내가 퍼스트레이 내 최고다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진다. 어디 가도 내가 제일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높여준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앞잡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비켜! 저리 비켜 이 교만한 놈아. 여자는 교만한 여자야. 비켜. 그러나 겸손하면 이리와 이리야. 왜? 주님 닮아. 교만은 마귀 닮았어요. 저리 비켜! 마귀 닮은 원수더라. 겸손하면 이리와 이리야. 할렐루야. 내가 겸손해서 인사들이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높여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시편 91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한란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이름 알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어려움 당하면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시편 91편 11절 말씀대로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주시고 내 인생이 어디 갔냐? 나는 하나님만 위해 사느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위해 살면 하나님도 나만 위해 사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널뛰기예요. 주님 영광받으소서 너도 기회져라.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받으소서. 아니다. 너도 기회져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르러 기도해요. 아버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이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0: 영화롭게 되소서. 여기에 진리, 비법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귀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할렐루야. 아스디가 추락하듯이, 삼손이 눈이 빠져서 조롱거리 되듯이, 삼손이 교만하다 사무엘이 사울왕이 그렇게 망하듯이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와시드처럼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분분 초초 아끼며 노력해서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서울에 어떤 분이, 목사님 좋은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해드리고 오셨습니다. 주여 했어요. 고맙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제 옷이 많습니다. 있는 옷도 충분합니다. 뭐 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깨끗하고 남에게 신사 지지 말고 남 대접받지 말고 남 대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늘 겸손히 자기 일에 깨어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우리는 부끄럽게 되지 않고 처박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때문에 교회도 빛나고 나라도 되고 하나님 영광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센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0: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1: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2: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3: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4: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0: 네.
4: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0: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또 새로운 형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북한에서 오셨죠?
4: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유엔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0: 2021년이요?
4: 네.
0: 얼마 안 됐어요.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4: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0: 아.
4: 뭐 친척 간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0: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4: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그 뽑혀가지고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한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0: 20대 때 나오신 거죠?
4: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0: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4: 그냥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살림

0: 집건설. 그래서 건설. 뭐 예,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1: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0: 아, 제가 극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8년
1: 네. 네.
0: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극동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돌릴 수 없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1: 네.
0: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 가지고 이제 툭 돌리니까 이제 극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아.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렇게 그다음에 신의 산에서 뭐 10계명 10계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1: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0: 네, 그래서 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나라는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명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이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1: 그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0: 네,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구나. 네. 이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처럼 이렇게 장군이 모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0: 네, 그건 다 보게 해줘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1: 아.
0: 시리즈로 이게 다 볼 수 있어요. 외국 명적 동화집이라고 해서
1: 약간 소설 같은
0: 맞아요. 만화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1: 현실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1: 내용들을.
0: 맞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1: 네.
0: 아 거기에 이제 이집트 왕자가 오.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이집트는 뭔가 좀 다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1: 네.
0: 예, 그때 어떤 정식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볼륨 올리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1: 네.
0: 하나는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 때 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 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1: 주파수를, 네,
0: 주파수를 못 잡게,
1: 못 잡게. 네.
0: 빈 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1: 직접
0: 네, 드럼에 이렇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나트 같은 걸 쭉 돌리면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KBS는 나와서. 알아요. 한국방송이라고. 왜냐면
1: 네.
0: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 때 KBS가 이렇게 방영을 해가지고 아, KBS가 한국방송이구나라는 걸
1: 네.
0: 알아요.
1: 교류한 게 많았죠. KBS랑
0: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돌리게 돼요.
1: 무서워서
0: 이렇게. 네, 돌리게 되는데 국동 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0: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네.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아.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1: 네.
0: 아, 그게 그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와, 이렇게
1: 웅장하게
0: 네.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성도 와, 크고,
1: 네. 네.
0: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거기서 네.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0: 아 주님은 뭔가 아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1: 네.
0: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그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 안 해주는데
1: 네.
0: 왜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 탄생 1년을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1: 아. 네.
0: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초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또 상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1: 그 네.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토대요?
1: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0: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1: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0: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1: 선생님에게.
0: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을 거.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 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그 뭐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1: 네.
0: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1: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0: 네.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1: 그게 2010년대
0: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1: 네.
0: 근데 그거는
1: 네.
0: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1: 그런데
0: 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다.
1: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0: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1: 시골 학교였어요.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아 근데 그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수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12제자까지 알고
0: 네, 12제자는 알았어요. 네, 12제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네. 이러면서 종교역을 많이 해줬는데
1: 26가지까지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선생님이네요.
0: 그 선생님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신뢰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0: 네.
1: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0: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워십의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78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들려주시는 찬송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845번님께서는 저녁 먹고 누룽지 만들며 듣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화가 잘안 되셔서요. 문자 참여는 처음으로 하네요.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 이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한 새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심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축복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짐니의 오신시라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영혼이 극이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10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험난한 외지에서 몇 년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몇 년째 단 한 영혼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선교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사과나무를 보아라. 농부가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나서야 열매를 맺는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큰 깨달음을 얻은 선교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죠. 수확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었는데요. 집사님,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하셨던 다짐들 실천하고 계시죠? 밤동산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제 이야기를 할 때면 예수님을 닮지 못한 제 삶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라는 다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다짐으로만 끝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지만 그것을 실천까지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까지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께 이 질문 한번 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은 주일 혹은 3일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으시죠?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직이 김한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정말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특히 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3일배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근하시는 분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말씀대로 꼭 살아봐야지,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굳은 다짐으로, 그런 결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네가 죽을 때 요셉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셔오라고 보내준 마차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 곧 딸과 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손이다. 디나도 그의 딸이다. 아들 딸을 모두 합하니 33명이다. 가세 아들 시본, 학기, 순이, 에스분,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만, 에히, 로스, 무빔, 훗빔, 아르시다. 이들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빌하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그의 직계자손은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까지 합하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야곱은 유다를 앞서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요셉에게서 알아오게 했다. 그들이 고센에 도착할 무렵 요셉은 전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네 얼굴을 들여다보고 네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께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줄곧 가축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불러들여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실 것이니 형님들은 왕의 종들인 저희는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치며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조상도 그러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께서 형님들을 고센 지방에서 따로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누구나 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장세기 46장 함께 하셨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였습니다.
1: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었은 즉 이라는 말씀 참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은 사람은 그 그릇이 깨지면 다시 고칩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이 참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늙고 약해져도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십니다. 세상은 유용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라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소망의 바다에 난 여호와로, 송정미의 내가 주의 신을 떠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에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들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에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가이 펜로드의 Through It All, 스티븐 커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둘 하나하나 5번 쓰시는 분께서 불면증 환우입니다. 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밤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54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하면서 청취할게요. 심야 방송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541번님 둘 하나하나 5번님 잘 주무시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왕연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중에 첫 번째 사랑, 이번 한 주간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인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드리고 싶다란 마음으로 이 테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있는 아가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님을 아름다운 바이올린 찬양 민유경 교수님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아, 그 사랑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는 사실 엄마의 사랑이죠. 나보다는 자녀를 먼저 위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어떨 때는 참 본능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또 그 사랑을 새기며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테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테마 고르고 저도 기도하면서 선곡하는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0: 미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 이번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크고 뜨겁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꼭 듣기를 원하고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며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존한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날마다 찾아오는 불안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또 그분과 함께 겸손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지영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여자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준모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바비 메이슨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

사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이 평범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한 삶을 꿈꾸죠. 어떤 사람은 이 평안함의 크기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지만 그게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없는 것이, 고난조차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온하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평안한 사람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평안함 가운데 평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서는 인사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 민족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안녕, 모든 일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잖아요. 또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의미인데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서로의 평안을 또 안녕을 빌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함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지금 내가 갖게 된 또 맞이하게 된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늘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주 안에서 참 평안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국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FM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 방송은 저 북녘땅에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이 참 많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기도 한 줄로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7719 성도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셨다가 거실에 틀어놓은 극동방송에 이 시간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잠잠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이 들려지고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남과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 행복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사 온 한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삼순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7년차 되고 있는 웅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첫 시간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먼저 들어보시죠.
2: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남북 단절의 지속,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 남북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0: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이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이긴 해요. 주변에 아무래도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3: 저 같은 경우는 북에서 왔으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100%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발표한 걸 보고 엄청 놀랐었어요. 이게 절반 이상이 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5: 통일에 대해서 그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관심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 네, 오늘 수치를 보니.

0: 수치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치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1: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2: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통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1: 네.
3: 맞아요. 자기 것 외에는 사실 주변을 잘 돌아보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경기가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청년들은 아파트도 뭐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해야 되고 돈도 맞죠. 모아야 되고 하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거나 조금 이렇게 더 통일에 대한 원대한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네, 그리고 또한 그 통일된 다른 나라, 저 독일 같은 경우 봤을 때도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동독하고 서독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저희가
1: 계속 듣게 되니까.
4: 네, 듣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1: 그런 영향도 있겠구나. 네. 네.
3: 저희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너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제각각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비용이나 어떤 걸 가지고 뭐 가르치는 그런 통일도 있고
1: 네.
3: 그다음에 또 이념적인 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통일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정치적인 거랑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1: 네.
3: 또
1: 맞아요.
3: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1: 어떤 방향도
3: 이런
1: 교육을, 달라지고
3: 네, 네. 이것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2: 네,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수령이라고 모시고 있는 김정은을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말 어린 아이 시절부터 거의 세뇌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한이랑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1: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통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4: 길게 보면 괜찮은데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 어차피 경제적인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통일이 돼서 10년, 20년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0: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1: 우리가 네.
0: 짧게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육상으로 인한 무력 교류나 아니면 혹은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활용을 있어서도 통일은 꼭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렇다면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하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2: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은데
1: 네.
2: 그중에서도 통일을 원치 않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굶주린 자를 보면 입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한테 네가 옷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당연한 게 아닐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우리나라가 이제 제3국가 어려운 국가들 돕는 일을 진짜 잘하는 나라잖아. 우리가 정작 우리 동포들을 돕는 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그래서 우선 우리 주변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보려고 한번 시도라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들을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네.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문은 금방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 저는 지금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주셨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 네.
4: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저희 남한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살아온 것 다르고 태어난 것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 한 분 한 분을 좀 잘 섬겨서 그러니까 북에서 살아온 그분들이 좀 거친 부분도 있고 좀 문화도 다르고 모든 부분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편견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좀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통일은 서서히 올 것 같습니다.
1: 우리 한나님 말씀하신 게 행복이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신
2: 진짜.
1: 것 같아요.

0: 그 한국 교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네. 탈북민 분들을 좀 품고 탈북민 성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맞아요. 네. 교회에서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맞아요. 들었습니다.
0: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신 것 같아요.
2: 북한의 자유를 빼앗기고 촉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널리 알려서 이제 한 민족보다는 인류라는 큰 시선으로 바라보미 조금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극도 아카데미도 진행을
1: 극도 방송에서 이런 장을 벌써 마련을 네. 해주신 네, 상황이죠.
0: 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고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1: 통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방송을 유일하게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극동방송. 이거야말로 통일의 굉장한 시작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코너를 통해서 통일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통일이 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0: 네.
3: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저 북한 땅에 정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뉴스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 저 삼순이는 사실 이미 통일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인 통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북한이라는 땅을 생각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지금 이 시간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자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통일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2: 한국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치적이고 혹은 불쾌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모두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으로만 뉴스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북한 사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우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20, 30대 남북한 청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5: 너와 나의 어울림.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국제공항이 심각하게 파손돼 최소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류와 복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장관의 수녀를 임명하며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음식과 뷰티, 패션 등 생활 문화 전반으로 확산하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

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킹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브리셀 공연에 유럽 전역에서 6만 5천여 명의 팬이 몰리면서 K-POP과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또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K-라이프 스타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교화소에서 잇따르던 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 개선에도 북한 관광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국제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연쇄 지진 이후 전면 폐쇄됐으며 터미널 지붕과 벽면이 무너지고 내부 시설도 크게 파손돼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자들은 공항이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가 넓지만 철도망이 거의 없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대부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공항의 장기 폐쇄는 국가 물류망과 지진 피해 복구에도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대사관도 지진 피해를 입어 청사가 임시 폐쇄됐으며 건물 곳곳의 균열이 계속 확대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사관은 대사관저의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교민 지원과 현지 정부, 국제구호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본래 청사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임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교민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인 인간발전부 장관에 이탈리아 출신의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인간발전부는 정의와 평화, 사회복지, 이주, 보건사목 등 담당하는 교황청의 주요 부서로 이 수녀는 차관인 파비오 바조 추기경과 함께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해온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에도 교황청 홍보부서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에 첫 평신도 여성인 몬세라토 알바라도를 임명하는 등 교황청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뷰티, 패션, 문화까지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K-문화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는 274조 원, 관련 산업 수출은 718억 달러를 기록해 자동차 수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산업은 게임과 음악, 방송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과거 문화 소비국에서 세계적인 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식 음식과 화장법, 패션, 한국어를 배우는 생활문화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한류 4.0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와 예술은 물론 관광과 음식, 뷰티 산업까지 아우르는 K-컬처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400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 수출도 1,1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앞으로는 세계 문화 생태계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국가 주도 해킹의 중심으로 지목됐습니다.

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 자산은 모두 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피해는 디파이 서비스인 드리프트와 켈프 DAO 해킹 사건에 발생했으며 두 사건 모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가 주도 해킹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 자산을 정권 운영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가상 자산 해킹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모두 207건의 가상 자산 해킹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대부분은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 첫 벨기에 공연을 앞두고 유럽 각국에서 모인 팬들로 브뤼셀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면서 이틀 동안 모두 6만 5천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팬들로 가득 차 운행 횟수를 2배로 늘렸지만 만원 상태가 이어졌고 역과 공연장 주변도 인파로 크게 붐볐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은 아리랑과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공연을 기다렸고 일부 팬들은 한복을 입거나 직접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준비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김밥과 떡볶이, 양념치킨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큰 인기를 끌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벨기에 현지 경찰은 BTS 팬들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축구 경기보다 치안 유지가 훨씬 수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팬들은 BTS가 음악을 통해 국적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유럽 각국 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이른바 K-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는 신라면과 우동이 주요 식품 코너에 진열되고 있으며 트레이더 조에서는 고추장과 냉동김밥 등 한국 식품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식당과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에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거나 소주와 폭탄주를 즐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면서 세포라 매장에는 한국 화장품 전용 코너가 마련됐고 최근 미국에 문을 연 올리브영 1호점에는 개장 전부터 수백 미터의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음식과 화장품까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세련된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과 CBS 등 미국 주요 방송들도 올리브영 개장과 K-뷰티 열풍을 집중 조명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 문화가 하나의 유행을 넘어 일상 속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사회 안전성이 전국 교화소에서 잇따르는 수감자 사망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화소별 수감자 사망 현황은 물론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와 관리 실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교화소에서는 열악한 급식과 영양 부족, 과도한 노동이 겹치면서 형기를 마치지 못한 수감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봄 모내기 동원 과정에서는 쓰러진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교화소에서는 이 같은 사망사건을 병사로 처리하거나 은폐해왔지만 이번 전면 조사가 시작되면서 책임자들은 하급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감자들을 학대해온 교화소 간부와 안전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지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간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전망 속에 교화소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교화소 내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라며 그동안 수감자들을 관리해온 안전원들도 접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면서 예약 대기자까지 모집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관광 재개 소식이 나오지 않자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일정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포함한 관광이 조만간 가능할 수 있다며 대기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연기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도 이전처럼 관광 재개 시점을 확정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정부의 공식 승인과 통지를 기다려달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중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관광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홍보에 나섰던 여행사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예약 대기자들의 기대감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2017년 경남 30년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한 작가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의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생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 천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세속적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소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소명은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거룩한 일이어야 하며 특별한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을 세상 어디에서나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비로소 소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매일같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이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이와침 버콰이어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만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분리를 시켰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그랬어. 왜? 거기는 불신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아 저건 저절로 났을 거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0: 뭘 데리고 조용한 데로 따로 데려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따로 만났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의 간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쓴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그래서 한국 강단에 대부분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다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장소기 때문에 지성소, Holy of Holy Place, 거기 올라갈 적에는 네 신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났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디모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니고디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 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니고디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이지요. 예수님 혼자 따로 만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을 때에 그 여자가 물길러 왔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왔어. 예수님께서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줄 사람을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이 딱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 다섯 사람이나 모셨어.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동네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도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역시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강한 지혜와 능력이 선에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0: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인이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그의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선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물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김영애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또 한 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0: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사건의 결말입니다.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늘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주의 뜻이 풍성하게 반드시 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을 다윗이 했다고 해서 다윗의 기도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윗이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후세를 위장전향시켜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도록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계략을 내었을 때에 이를 후세가 뒤집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되죠. 이것은 후세가 지혜롭게 만들어낸 그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좋은 계략을 듣지 않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압살롬이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함으로써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육신의 자랑은 그의 윤택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집중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가 1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내면 그 무게가 200세겔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뭐 여럿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 그의 머리카락에 그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는 그 영광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

비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징계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자기는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죄에 따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다만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숨쉬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의 표지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평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왕 산헤립의 랍세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말하겠지만 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신은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그 결이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지은 시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윗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만 보면 오히려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6절이 압권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면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입만 살아있는 녀석, 쫄보, 루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군사력이나 누군가의 계략이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쫓기는 처신이고 피난처를 구해서 숨어야 할 처신이지만 반면에 아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러 온, 사실은 승부는 이미 났고 싸워봐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군대, 저들의 힘과 능력, 저들의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 다윗이 놓치고 않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기도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올리고 있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서 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와 그물에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간신히 힘을 내어 나와야 아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서 벗어나야,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나야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너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거기에서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 갇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려야 하는 자리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온몸이 다 빠져들어가 숨 쉴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원수의 손에 잡힐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주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현실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올무와 그물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야 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이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 사냥꾼의 그 험악한 올무와 그물에, 함정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로막

받지 못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할, 사람의 뜻과 지혜로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후히 대해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을 어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고 어린 압살롬을 좀 후히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은 다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은 왕을 배신하고 백성과 나라를 반역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단해야 할 존재이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 관계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다윗의 민낯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윗의 민낯 속에 나 자신을 투영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시편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표제에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중간에 머문 광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왕좌를 잃어버린 껍데기 왕에 불과합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숨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도 그의 기도는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고 나를 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에 그런 다윗의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지금 쫓겨나 있는 거칠고 척박하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 유다 광야가 나에게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를 성소로 삼고자 합니까? 여기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성소여야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것이고, 여기가 성소여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기에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성소로 삼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풀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면 나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다윗이 말하는 성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과 때로는 비참함과 때로는 상실감, 상처가 있는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소로 삼아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영광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능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현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성소는 이런 거칠고 척박하고 절망과 실패와 낙심이 가득 찬 이곳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윗의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다 우리 기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윗의 기도를 쫓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자랑들 다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듦으로 인하여 안위 받게 하시고, 그 수렁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에 발을 디딤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승리를 구가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담아놓으신 작정하심과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텐데, 그 작정과 섭리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7월 9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함경북도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광주, 여수,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이 23도, 평양과 신의주가 22도, 함흥 21도, 강계 20도, 청진이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가 33도, 광주와 제주가 31도, 함흥이 30도, 대전과 목포, 강릉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부산, 여수가 28도, 평양과 서울이 27도, 춘천이 26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전 지역에 걸쳐 세차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비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하루,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이스라엘자 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0: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지 않으면서 친절하게 섬기지 않으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테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우리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린 아무리 많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진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요. 인간관계는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주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 호흡하게 하시고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요. 모두 하나님이 나의 몸을 멈추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이만큼의 건강이 기적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일터로, 학교로, 가정으로, 교회로 움직여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내 자리로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소서. 혹여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도 너그럽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용으로 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상처받은 아주 작은 말들을 돌려주려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곳에 있는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리는 비에도, 흔들리는 나뭇잎에도, 사람들의 미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중한 것을 마음껏 즐기는 하루 되게 하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소생케 하는 당신의 모든 권능으로 오소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리 심령에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피워주소서. 보소서 우리가 얼마나 천박한 환락에 물들어 있는지, 얼마나 하찮은 놀이에 탐닉하고 있는지 보소서. 우리의 영혼 높이 날지도 못하고 영원한 즐거움에 나아가지도 못하나이다. 우리는 헛되이 노래하며 헛되이 일어나도다. 호산나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며 우리의 헌신이 끊기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렇듯 가련하게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까? 당신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희미하고 싸늘한데 아직도 당신은 우리를 그리도 사랑하십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소생케 하는 당신의 모든 권능으로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줄 구세주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오소서.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죠. 하지만 약한 사람은 기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 그 무능함을 깨달음, 그것이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패역한 세대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세대를 가리켜서 M세대, AI세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 제 생각으로는 도덕은 이제 그 정신조차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사회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관계는 윤리적 바탕과 인격적 깊이를 상실해버리고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며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유괴하는 가정 파괴 행위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윤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가리켜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사이트를 안 보고 위험업소 속에서 장사하고 있지만은 학교를 다녀도 물들지 않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성도는 그곳에서 깨끗이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패역한 세대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패역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죄악을 죄로 모르고 육욕만 챙기는 세대에 하나님과 된 성도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절어 있지는 않다고 그러죠. 진흙 속에서 있지만은 연꽃은 더럽지 않은 것처럼 신자는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지 않고 이 시대 사조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격몽 요절 요결 율곡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학문을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계몽 요결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만 하는 습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만 가식을 가지고 있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벌려고 하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버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길 한 번만 잡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시비를 없어하여야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의 사도 간절한 호소입니다. 원망,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날씨도 원망하고 비 온다고 원망하고 목사 설교가 길다고 원망하고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챙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음식이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원망으로 가득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정, 원망하는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받는 자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근원은 오해와 시기,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하지요. 보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천막에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 버리겠노라. 그리고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향로를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원해 속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될 겁니다. 그때 성경 퀘스를 내드리는데 몇 명 죽었는지 아는 사람? 나도 성경 다시 보고 알았어요. 1만 4,700명.

명이 죽었어. 지금 베네수엘라에 뭐 이전이 지진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현재 찾은 게 한 2천여 명 된다고 그러죠. 이때 연병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14,7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2. 데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림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비, 다투고 논쟁을 하고 정치, 학술, 예술, 평론에서 잔혹, 간혹 유익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시비할 때 한번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불고 가면은 단계가 단결이 파괴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덕성이 파열되고 진보가 중단됩니다. 용교 보스턴에서 왔죠. 보스턴 야구 경기장에서 연습 시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대 팀이 볼드모 오리오라고 하는 상대 팀의 투수가 존 맥그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볼을 던졌는데 때리라 배드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한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그아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 그 싸움의 결과로 보스턴 야구 근처에 있던 집 100채가 전소가 돼서 불이 났어요. 사소한 시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던지다가 다리도 맞고 얼굴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맞으려면 야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구 선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어가서 방망이를 가지고 지금 투수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쪽 팀들이 또 보호를 하고 싸움이 붙었어.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지 경찰도 제지를 못하고 누가 불을 던져가지고 야구장 근처에 있는 집 100채가 타버렸어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하더라도 시범 경기는 승패에 여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시범 경기에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쳤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다음에 홈런을 치면 되는데 야 그걸 못 참아서 배트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 때려 죽인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그아웃에서 다 나오고 이쪽 팀들이 다 나와서 싸움하면서 삽시간에 누가 불을 지르는 가운데에 시비와 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대목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무책임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데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면은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책망 없는 사람, 책망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앞에 앉은 애들 1번서 5번 교무실에 데려가서 그때 군대 훈련 받을 적에는 나무총으로 했어요. 나무총.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여기다가 넣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 받을 때요. 그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담임선생님이 무조건 앞에 1번서부터 5번 너들이 했으니까 교무실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떼기 총을 겨드러놓고 앉아서 1시간 벌 받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 필라고 거기 학교에서 일하는 무슨 주임 같은 분이 와서 난로에다 불 넣고 소시계 넣고 필라고 그러는데 나가는 기둥, 이 저 연기 나가는 기둥이 그때 양은 이런 거를 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리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연기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놔서 그냥 쿵 하면 이게 떨어지고 쿵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와서 교단에 서서 자꾸 쿵쿵 하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거기 어떤 애 하나가 야 시끄러우니까 그 연통을 바닥에다 놓고 다 밟아버렸어. 그렇게 납작해졌지. 그 납작해진 연통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불 피러 온 사람이 교무실에 가서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 담임선생님이 와서 핸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있는 놈들이 했을 거다. 성만균 역사 선생이요. 나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조그마하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다 중간에 있는 한 애들이 와서 하도 자국이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다 밟아놔가지고 납작해가지고 갖다 다시 걸어놓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벌 받다가 담임선생님이 뭐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이게 뭐 우리도 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써가지고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는데 난 죽어도 도장을 못 받겠어요. 집에서 말 잘 듣는 애로 소문이 났는데 말 안 들었다고 퇴학시킨다고 이거 가서 써갖고 그래. 그걸 써갖고 도장 받고 와야 퇴학을 안 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집에도 못 가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빌은 거예요. 용서 한번 해달라고. 야,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용서해달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지. 그래도 퇴학 맞을까 봐 그냥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대보다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럴 텐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선생 얼굴을 때렸다고 그러더라. 패역한 세대. 누가 이 세대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믿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양반이 낮잠을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지붕은 다 평평해요. 이웃집이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왕궁에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가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남편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줬어.

그래 휴가를 줬는데 임금님한테 전쟁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집에 가 쉬었다가 휴가 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전방으로.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요, 집이 안 가고 궁전 추녁 끝에서 밤을 새우고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우수한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임금님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전쟁 보고를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놔서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임금님이 보낸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놨는데 적군에 의해서 죽었어.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마자 무조건 벳시바라고 하는 우리아 장병의 마나님을 그냥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나는 눈 비비고 찾아볼래요? 없더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임금님,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자기 양우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 해놓은 거예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Thou art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얘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겁탈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Thou art the man. 그때 저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 그거로 하나님이 벌을 갚아주시고 낭중에 그 여자한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말을 하지 않지만은 빛을 비춰주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비춰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변해 광명의 세계가 되고 미신과 죄악의 세대가 없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1980년 7월 27일 카이로의 육군 병원에서 이란 왕 팔레비가 임파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허상함을 잘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0: 그가 22살 때 왕위에 오른 왕중의 왕 샤앤샤로 자처하면서 2500년 전 페르시아의 꿈을 재현하겠다고 전력을 투구하고 그의 인기는 한올을 치솟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백색 혁명을 주도하여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의 장기 집권에 따라 비밀 경찰이 생기고 서서히 부패하는 정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회교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루 저녁 파레비 왕이 쓴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썼답니다. 전용기 비행기 화장실에 금으로 도색을 했고 6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절대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가 가족과 셋째 왕비 파라와 흙 한 주먹으로 망명길에 올랐지만 모로코에서 바하마로 다시 멕시코로 미국으로 다시 파나마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 카이로에서 파라와 사남매 그리고 2천억의 유산을 남기고 나는 지금 죽는다. 암으로 인해 이 죽음의 고통을 나는 무덤으로 이끌어왔다 하며 죽었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라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우리가 예수께서 수천 번 걸쳐 베틀레헴에 태어났고 수천 번 걸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목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9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피난처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피난처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피난처 세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피난처라고 남겨주시면 잠언 14장 2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피로가 남아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도 나를 일으키소서. 아침인데 저녁처럼 고단할 때에도 나의 힘이 되어주소서.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퇴근해야 할 것 같은 아침을 맞이할 때에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신이신 여호와를 높여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소서. 그래서 오늘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피난처 세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이 뜨거운 여름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잠언 14장 2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피난처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비난처입니다. 계속해서 샵 0981번으로 비난처라고 남겨주시고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를 본문으로 불신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혈육에 속하여

말씀에 그도 우리와 같이 혈육, 이런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없이 하시고, 그 밑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없이 하시며 죽기를 그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이 표적 중의 표적이라고 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과 어디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냐면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고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또 수없이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염려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려놓는 것, 맡기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서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염려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삶에 수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 늘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한번 내려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그 염려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나? 그러면서 여전히 그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고 내려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짐을 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뭘 하는 것이죠?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온그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고,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내가 내 모든 염려를, 내 남은 인생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 손해가 날까봐. 맡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 죽음 이후에

가치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 죽음 이후의 승리의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서 그 주님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가는 사람들, 여전히 염려를 지고 가는 사람들,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다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돌아가야 될 텐데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맡기지 않고 그 내려놓는 것, 맡기는 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록 나에게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맡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보배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도록 그분께 아무것도 맡겨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에서 종노릇하는 삶, 그건 마지막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그 두려운 문제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왔지만 뭔가 보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내가 있는 그 문제를 하소연하겠는데 주님 앞에 하소연은 하고 말은 하지만 돌아갈 때 기도 안 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짐을 여전히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주님께 내려놓지 않는 것,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마지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마지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죽음에 대한 승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 없는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생겨났지만 이 표적이 죽은 사람이 두어 시간 만에 살아났다. 그러면 죽었지만 심장 박동기를 이용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어서 사흘이 지났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육체를 다시 살렸다. 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 사람이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원어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관심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했더니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로마가 유대민족을 멸망시켜버릴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를 거역하는 그런 군중으로 여겨져서 로마로부터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정치적인 명분을 찾은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기득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배 같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 체면이 상하거나, 내 자리가 위험해지거나, 내 물질에 손해가 나거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붙들었던 건 뭐라고요? 헛된 거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썩을 것이라고요. 잠시 잠깐 후면 아무것도, 잠깐 내가 맡고 있는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마치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표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헛된 것,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형편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 것을,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잠시 잠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물로 여겨서,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수단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모으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돈도 모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 질그릇이 소중한 이 질그릇은 깨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없어지고 깨어질 질그릇을 위해서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사람들, 한 사람이 죽어 한 민족이 살 것이라고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AD 85년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어요. 그건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9장에 그들이 왜 이런 죽음을 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어미닭이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이 도무지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AD 70년 로마로부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살기 위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죽인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살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순종을 못하겠다, 살기 위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수를 믿었던 한 사람도 이 예고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게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를 인정하면 우리 민족은 멸망할 것이다 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길이 사는 길이었다는 것을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이 편지, 또 이 요한이 쓴 이 복음서를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생각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를 죽이고 대항한 대가로 민족이 멸망을 했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뭐라고요? 편안한 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가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죽음의 길 같아요. 왜?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은 사는 길 같지만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좁은 길은 순종의 길은 믿음의 길은 죽는 길 같지만 그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택한 길은 어떤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판단대로,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순종과 믿음이 내게 손해가 나니까 오늘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판단보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걷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내려놓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맡기지도 못하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순종을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 왜? 맡길 수 없는, 여전히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염려의 종이 되어서 믿음을 한번 사용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비이성적인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물을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야 채울 수 있죠.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 이거 물인데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합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아니 예수님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믿고 순종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두려워요. 좁은 길을 선택하기가 두렵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렵습니다. 왜?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길이 죽는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살려고 선택했던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수 없는 사람들이 살려고 선택했던 그 길,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길이 아닌 자신이 살려고 선택했던 그 넓은 길이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나요?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사람과의 교제는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지,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맡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0: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9일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비난처입니다. 샵 091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FM98.1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듣고 싶은 찬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출석 단어는 피난처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창원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샵 0981번으로 피난처라고 남겨주시고요.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피난처라고 남겨주시면요. 잠언 14장 2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견고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를 의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샵 0981번으로 피난처라고 보내주세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산 문창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혜경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습관적으로 폰에 깔아놓은 극동방송 앱을 통하여 눈 뜨자마자 켭니다. 그러면 찬송과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마침 이 낭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는 모든 게 다 제 삶의 교훈이 되기도 하고 한데 요즘 최근에는 제가 잠언 4장을 계속 읽게 되면서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거나 이러면 입술에 험한 말이 나올 때도 있어서 입술에서 뭔가 삐뚤어진 그런 말을 멀리하라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부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피난처 세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피난처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따라 너무 좋은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 섬김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그러고는 악인들을 불러내어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율법을 인용하여 우리가 좋은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느냐? 내가 찾아가면 너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내 말을 쓰레기 취급한다. 너희는 도둑을 보면 동료로 삼고 가늠하는 자들을 만나면 친구 중에

친구로 여긴다. 너희 입은 오물을 흘려보내고 거짓말을 진지한 예술인 듯 지어낸다. 친형제의 뒤통수를 치고 어린 여동생을 갈취한다. 너희의 이 같은 짓거리를 말없이 참아주었더니 내가 너희와 한통 속인 줄로 여기는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꼬짖으며 너희 악행을 훤히 보이는 곳에 드러내리라. 나를 농락하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내 판결이 코앞인데 너희를 도울 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구나.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주소서. 북북 문질러 내 죄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서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 생활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주소서.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 가르치는 일을 내게 맡기셔서 길 잃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형을 감형해 주소서.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육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시온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여 주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의 참 경배와 크고 작은 예배를 받으시리니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50편 16절에서 51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0: 써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감사의 예배, 그것을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또 보릿고개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사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상반기 6개월을 돌이켜 볼 때 평안하고 또 풍성한 열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고와 질병이 있었고 또 재정의 위기가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감사는 내가 풍요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0: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릿고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보릿고개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인생의 보릿고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 말씀은 얼핏 보면은 맥주감사 주일 본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치던 다윗이 정말 비참하고 힘든 인생의 보릿고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보릿고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인생의 보릿고개에서 감사의 열매를 수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라는 단어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이 부분에서는 다윗 자신의 비참함,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여호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여호와여는 가장 캄캄한 밤,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고난과 아픔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찬양이,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난의 현실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아들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아들이 배반하게 되고 그 아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궁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입니까? 누군가가 배반하고 그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비참할 텐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권력을 쟁탈하려고 합니다. 반란군을 모았고 아버지가 있는 그 궁에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신도 신지 못하고 그 궁을 빠져나오는 너무나도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다는 것 흔치 않은 일인데 배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빼앗는다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원수가 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대적자들이 자신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 시편에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이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 궁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사방에 적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니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자기 자신을 정말 두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보다 다윗을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방에서 다윗을 조여오고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 이제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이런 말이나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치명적인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 한마디가 대적의 칼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 문장의 말이지만 원자폭탄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다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을 정도로 좌절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자체보다 그 실패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 한마디가 더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항상 그래 왔잖아. 이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이 말 한마디가 내 절망의 마침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조롱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나는 끝난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여호와여, 이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위협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절망적인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내면 속에 사단이 이런 속삭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이제 그게 끝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그 음성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는 그런 모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말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과 사단의 말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를 보며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한마디 말을 던져서 상처를 주고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상황의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영적인 솔직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위기는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부정적인 말들 앞에서 주저앉아 있고 고개를 떨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조소와 아픔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조롱의 소리를 차단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0: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지회장 이명자라고 합니다.
2: 극동방송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1: 친정엄마가 굉장히 그 절에 신도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행사 때마다 뭐 쌀도 같이 들어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당을 좀 끼고 살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무당 불러가지고 막 그 구슬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친정엄마가 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 그 엄마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그 불상, 그 뭐 부처님 뭐 이런 게 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냥 막연히 그냥 스스로 그냥 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우연한 이제 차 운전하다가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한번 믿어볼까 했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아주 반가운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취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남편이 차를 타면 막 그 소리 막 꺼버리고 막 화도 내시고 그랬지만, 웃긋하게 그냥 계속 제 일을 하면서 또 제 그 일이 힘들 때나

0: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많은 의지가 됐던 게 극동방송입니다.
1: 창원 극동방송이 전해준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0: 저는 이제 여기 극동방송 뒤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 쪽을 제가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저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냥 방송만 계속 들으니까 그냥 방송에 흘러나오는 그것만 보고도 아 저게 나의 교회고 나의 안식처고 나의 힘이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청소하면서도 그냥 뭐 그 극동방송에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무슨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나눠서 주문처럼 제재를 사여 주시옵소서라든지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도 키우고 케어하면서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제 아이는 제가 아이가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원에 세 명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딸이 큰 아이인데 그 대학을 중국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찬양대 예,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대도 서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배워가지고 막 찬양을 기타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아들은 아직까지 교회에 못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전도를 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극동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선교원을 나와서 그런지 심성이 굉장히 곱고 아주 반듯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기도를 많이 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 일은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담대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극동방송은 정말 저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친구이자 그리고 함께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극동방송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믿음이 없다가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송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겠습니다. 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를 본문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충격을 받으면 잠시 변하는 듯 하지만은 이내 무서운 탄성으로 원래의 습관과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쥐고 있던 고집과 신념, 내 지혜와 의지를 통째로 내려놓고 본질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영적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처절하면서도 어쩌면 또 위대한 분수령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항복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잔꾀와 수단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항복점 앞에 서게 만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재산도 그 많은 가족들도 그에게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밤을 맞이하고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의 절망의 골목에 홀로 서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밤을 야곱 인생의 가장 찬란한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깨트림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항복점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항복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야곱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홀로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고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평생 모은 모든 소유를 먼저 약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아래 철저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치열하게 살았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네 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 종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의지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아무튼 야곱의 인생은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지대와 방어벽을 다 강제로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독한 고독 속에 홀로 앉혀두십니다. 심리학에서는 홀로 있다는 것은 뭐 공통점이 있지만 그걸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나누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외로움은 loneliness라고 그러고요, 고독은 solitude라고 그렇게 구분하죠. 외로움은 뭐냐면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처럼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찾아오는 아픔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채우려고 끊임없이 스마트폰도 뒤적이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인가 집착하면서의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반면에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로움과 같이 혼자

혼자 있는 상태이지만 괴로움이 아닌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절대자를 대면하는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고독 혹은 나의 힘과 가능성이 철저히 부정되는 부정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네가티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실 때에 언제나 이 고독의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 때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불러내어서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없이는 이 광야길을 나갈 수 없다는 것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바로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의 철저히 잊혀진 세월 속에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 제단을 태우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네무 아르라는 철저한 고독 끝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홀로 보내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낸 후에 바나바와 함께 목회자와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경우로 나타나는가 하면 상실이나 때로는 패배나 또 고통이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를 고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건 뭘까요? 인생의 기준을 바꿀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때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직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리 외롭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렇게 하면서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둘러싼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잠시 걷어내신 이유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홀로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고독의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시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어떤 한 손이 들이닥쳐서 그를 움켜잡았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그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사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보낸 자격일지도 모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부립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존재를 천사라고 했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 여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평생 자기 고집과 신념, 잔꾀로 똘똘 뭉쳐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야곱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새 씨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자마자 환도뼈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야곱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이 뜻은 천사가 야곱에게 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결코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수단과 방법, 신념과 고집을 꺾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하던 천사는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축이자 씨름꾼이 버티는 힘의 근원, 즉 인간의 자아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런 곳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제 힘으로 버텨서 설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 설 수도 없는, 버틸 수도 없게 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씨름이 아닙니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26절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절규는 단순한 욕심 가득한 복을 달라는 떼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철저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마음 깊은 곳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처절한 절규이면서 그의 비참한 실체를 스스로 직면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정확히 20년 전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에 아버지가 던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형의 자리를 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논리는 이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을 깨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비극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헐벗었는지 모른 채 다 알고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버티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대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체를 토해냅니다. 27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 대답의 뜻이 뭘까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아야 적성이 풀렸던 자입니다. 내 신념과 지식과 경험을 굳게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과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추악한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의 진정한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야곱이 쓰고 있던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벗기시고 벌거벗은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철수까지 믿었던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랑, 내 경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던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깨어짐의 자리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에 주는 직함이나 타이틀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깨어진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큰 고통과 좌절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림으로 나를 설득해 오셨던,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림과 인내를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를 직면하는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직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예언적 삶의 운명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새롭게 빚어가시겠다는 재창조의 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기꾼, 움켜쥐는 자라는 뜻의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다, 다스리다는 뜻의 사라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문맥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굴복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매달린 그의 영적 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 중에 엘이 나오면 이 엘은 하나님이죠.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뜻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려고 외롭게 바둥거리며 세상과 싸우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싸울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꺾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승리한 흔적,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와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영적 고아이며 진노의 자녀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주셨습니다. 야곱같이 욕망을 줬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을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모든 실험이 끝나고 날이 밝아올 때에 성경은 가슴 뭉클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에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 땅 분해를 지날 때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태양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짙게 깔렸던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부러진 허벅다리 때문에 몸을 비틀며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장애를 입었고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한 피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조로 다시 출발하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지. 그 아픔과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바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걸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민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관계 위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패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룩한 항복점입니다. 내 삶에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들, 또 여전히 가정에 어려운 일들, 상실과 관계 어려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것은 패배와 아픔과 야곱에게 보여지는 절뚝거리는 이 허벅지 다리가 부러진 뼈가 부러진 그런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걸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혼한 분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입니다. 이 야곱이 절뚝거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둔 하나님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고통과 아픔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 그리고 내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그 자리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항복점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30년,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요즘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정치, 경제, 사건, 사고. 어제까지도 중요하다고 떠들썩했던 뉴스가 오늘 되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또 새로운 뉴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소식들 중에서 진짜 내가 기억해야 할 게 얼마나 될까? 스마트폰 열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알림, 뉴스 헤드라인, 유튜브 썸네일이 지나가는데 그중 한 달 뒤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정보 하나하나에 마음을 뺏기고 감정을 소모하고 하루를 씁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이 아침 출근하는지, 지나온 시간 동안 나를 붙들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이야말로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소식들이죠. 그런데 정작 이런 소식에는 하루 5분도 못 쓴다라는 거. 오늘 하루 화면 속 뉴스가 아닌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붙잡고 있는지. 그게 진짜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 수입니다.